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was 짙은 백야였습니다. I listened to this song over the radio over the weekend, and I just love it.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곡을 듣고 와 멋진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there's one part of this song about the singing of 짙은 that kind of really caught me, off guard. I know it's a style of singing that we listen to, we are accustomed to actually listening to, from a lot of 가요s and a lot of pop songs. 근데 이 중간에, 난 울지 않을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간 높은 음이긴 한데, 난 울지 않을래. 난 울지 않을래.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해봤는데 이 노래 자체가 조금 높아서 You see what I'm saying? 울지 부분에서 It goes into the falsetto mode 이제 진성으로 부르다가 좀 낮춰서 해보면 난 울지 않을래 아, 또 음정이 안 맞네요 이렇게 하니까 You know what I mean, right? 그래서 이 진성으로 부르다가 살짝 이 가성 쪽으로 넘어가는 창법이 있는데요 When you kind of go into 가성 full time, you can say flip into falsetto. Falsetto로 flip 한다라고 하거든요. Flip into falsetto. Or, 약간 두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flip into head voice. 근데 이렇게, 울치에서 지만 가성으로 살짝 넘어가고 다시 진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가성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빼면서 이 가성으로 이제 한두음을 하는 것을 그냥 vocal flip이라고 많이 합니다. So, this kind of example of singing just a couple of notes in, with the falsetto and then back into your just a normal voice is usually what we refer to as a vocal flip. Flip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flip 테크닉이 이렇게 잘볼수 있는 그런 곡들을 찾았습니다. I try to search song that demonstrate that kind of flip.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많은데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힘들게 찾은 곡인데 이 곡에서 어떤 부분에서 플립이 일어나는지, can you listen to this song in full and see where that flip happen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범준 씨의 곡이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Did you catch where the flip happens? I think there was about three of the parts of the song that the flip happens. 아니, 이런 주제까지 이렇게 동원해야 되나라는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Right? 그죠? 근데 이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어떤 계절이 너. 아, 진짜. 아, 제가 참, 노래를 좀 잘했으면 이게, 이 세그먼트가 참잘될 텐데, 코너가. 어떤 계절이 너를, 이렇게 되죠. 계절이를, 잠깐, 이제, 가볍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가성으로. That's what vocal flip is.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가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진성의 힘을 빼면서 순간적으로 가볍게 이숨 섞인 소리로 넘어가는 느낌, vocal flip이라고 합니다. So if the voice doesn't switch completely into a full falsetto, but instead just simply releases some of the weight of the chest voice and momentarily sort of becomes lighter and airier and more delicate. The term vocal flip is often used to describe that kind of a transition in a song. 맞아요. 꽃이 피는 거리에, 맞아요. 위썸님 says, 꽃이 피는 거리에. 제가 따라하진 않을게요, 그냥. I was actually trying to thinking of maybe making this into a YouTube Shorts. YouTube Shorts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demonstration이 안 돼서. 포기.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봤는데, as I said, 이런 것들은,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안 찾아져요. You know, if you try to look for these kinds of, I know these kind of songs are everywhere, right? This kind of vocal technique are found everywhere. The songs we listen to. 근데 찾으려고 하면 꼭안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곡은 정말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곡에서는 언제 vocal flip이 일어나는지, try to see if you can kind of pinpoint where the vocal flip happens in this song.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This is 이적, 다행이다.

이적 다행이다였습니다. You can spot it right away because the title of the song. That's why probably why we remember the title of the song so clearly because that is the highlight. 위스덤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셨는데요. 다행이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다가 이제 가성인데 the falsetto part 다 가성인데 it's not. Such a high note. 보통 이제 그 falsetto 부분은 가성 부분은 높은 음을 보통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데 in this case 이적사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행으로 가면서 약간의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살짝 I think that is the beauty of 이적 singing in this part. 그래서 다행이다. Oh, I got it right. Oh, I'm so proud of myself. 죄송합니다. 아까는 좀 제 데몬스트레이션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Do I not sound close to 이적 on this one?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nother example that I found when I was doing soundbite segment, one of our soundbite interviewee, 예린 양, said she really loves listening to 한로로's song, 사랑하게 될 거야. And then she is a 국악 major, right? So whenever she sings these 가요, sometimes her 정가 style of singing comes out. 그래서 이제 한로로 이 씨의 그 이 노래를 예로 들면서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봤던 대목이 있거든요. Let's see if you can spot where vocal flip happens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한로로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You see a lot of vocal flips, but again, 한로로 kind of very effortlessly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the falsetto and the, just the you know regular voice. 거의 너무 자연스럽게 가성과 이 진성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it's kind of hard to tell. 근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무래도 이게 여성곡이니까 제가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렇게 You see what I mean, right? 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Well, it was kind of short segment, right? But you see the gist of it, right? 이 가끔가다 이렇게 들 때 보컬 플립이 아름답게 intentionally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곡들 참 멋진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보컬 플립을 들으실 수 있는 곡 하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성시경 씨의 곡인데 성시경 I think does a lot of not, I would say not a lot but he does an excellent vocal flips in many of his songs. 이 거리에서라는 곡인데 이 곡도 들어보시다 보면은 아 여기서 바로 보컬 플립이 일어나는구나. You kind of can instantly spot where the vocal flip happens. Apologies for my poor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fine songs that are mentioned here today. 죄송합니다. 제가 곡들을 좀 망친 곡들이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성시경 거리에서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나답게. 작사 한은선 and 작곡 이진희 and the singers are 노래마을 아이들. 작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사의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곡 설명 보내주셨는데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빛깔이 모여 있기 때문이고 높은 음, 낮은 음, 긴 박자, 짧은 박자가 어울려 한 곡의 노래가 된다. So rainbow is beautiful because it is made up of many different colors. In the same way, high notes, low notes, long rhythms, and short rhythms come together to create a single song.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아름답듯이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빛깔로 꿈을 키워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노랫말에 담아보았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The world becomes more beautiful when diversity is embraced and different voices exist in harmony. So these lyrics were written with the hope that every child will grow their dreams in their own unique color. 맞습니다. 그런 생각, 당연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그런 이유다. 다시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만 다시 곱씹어 보게 되는 These are very simple truth, but if you think more about it, more deeply about it, that is so true. And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곡이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This is 노래마을 아이들 is the singer. 노래마을 아이들이고요. 노래 제목은 언제나 나답게.

언제나 나답게였습니다. 어우, 뭔가 졸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확 깨는 그런 참 청량한 건 목소리네요. 노래말 아이들, what a refreshing voice to hear children sing so passionately and so vigorously. 뽀글님께서 나답게 사는 것제 인생 목표인데 하하. If you think about it, right? Live like yourself. 나답게 사는 것. 진짜, that is, you know, a profound question that we

faced with every day. 그렇죠. 나답게 사는 것이 뭔지. 나답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렵죠. Because first of all, we are just in such a difficult mode of chai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 people. 남하고 비교를 항상 너무 하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거는 너무 힘들다. 나답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if we can just do that, manage to do that, right? It's just life will be so much easier and so much more happier.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모양, 달 모양, 하트처럼 서로 달라. 더 특별한 너와 나의 무지개 꿈. Like circles, triangles, squares, stars, moon, and hearts, you and I are different. That's what makes our rainbow color dreams so special.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꿈을 이루어요. Even if you move a little slower, even if you're different from your friends, be confident, be proud, and be yourself. Yes. Be yourself. 아, 이 곡이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곡은 아닙니다만. So our QT님들 are making a guess as to what my matching song would be. Wisdom님께서는 도레미송? good try, good try. Jenny님께서는 Impellatory Somewhere Over the Rainbow. Good try. Although it's not really, same context as these songs are. This song is. 제가 준비한 곡은요. True Colors라는 곡입니다. You with the sad eyes, don't be discouraged. Oh, I realize it's hard to take courage in the world full of people.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and the darkness inside you can make you feel so small. But I see your true colors shining through. I see your true colors, and that's why I love you. Don't be afraid. 그렇죠. In the world full of people,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뭔가를 못볼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고 그것이 shining through 그 빛나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것을 볼수 있어. 나의 true color를 보여줄 때 사람들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사람들과 비슷하면은 빛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너의 true color를 보여줄 때 우리는 빛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약간 도덕식한 강의 같아서 너무 좀 죄송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매칭송입니다. 신디 로퍼, True Colors.

True Colors, Cyndi Lauper. What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So don't be afraid to let them show your true colors. Let them show라는 건 당신의 어떤 진정한 색깔을 말하는 거죠. 색깔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Your true colors are beautiful like a rainbow. 굉장히 맞닿는 부분이 있는 두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칭해봤습니다. Cyndi Lauper, True Colors, and I matched it with the 노래마을 아이들 언제나 나답게. So first pairing is finished. Let's move on to second. 두 번째 곡은 굉장히 재밌는 곡인데 일단 제목에서부터 슈가 슈가 붐붐이라는 곡입니다. Sugar Sugar Boom Boom.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슬프고 우울할 때, 친구와 다툴 때, 용기를 내 힘껏 소리쳐봐, 슈가 슈가 붐붐. So when you're feeling sad or blue, or after a fight with a friend, be brave and shout it out loud, sugar sugar boom boom. 동화 속 마법처럼 신기한 일들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이제 주문을 외워봐. Just like the magic in a fairy tale, wonderful things are about to unfold for you. So go ahead and say the magic words. Sugar, sugar, boom, boom. I don't know how sugar, sugar, boom, boom is supposed to be a magic word, but it doesn't matter, right? Whatever the child feels are their magic word, you say it and things will happen for you. 그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설렘 중창단의 곡인데요. 들어보실까요? 슈가 슈가 붐붐.

0: 슈가 붐붐이었습니다. 신나네요. 설렘 중창단의 Musically Very Sophisticated the Harmony 2. 굉장히 곡 구성도 상당히 저는 재밌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It just goes beyond the boundary of 동요 sometimes. 약간 동요의 약간 느낌을 넘어서는 듯한 그런 어떤 음악적인 또 그런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right? 제가 고른 곡은 it's the part of Mary Poppins soundtrack. Mary Poppins 잘 아시죠? Julie Andrews가 원래 부른 곡인데 the version that I prepared today is done by Kacey Musgraves. A Spoonful of Sugar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또 재밌는 그런 어떤 면이 생기면은 금방 수월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The job is a game, and every task you undertake becomes a piece of cake. 뭔가 이렇게 piece of cake이라는 건 뭔가 쉽다라는 얘기죠. 수월하다는 얘기인데,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뭔가 이 설탕 한 스푼이 있으면은 약을 먹기도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The medicine go down. Just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in a most delightful way.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은 뭐 사탕을 같이 준다든가 그런 얘기겠죠. 함께 들어보실까요? A spoonful of sugar from Mary Poppins, but this one sung by Kacey Musgraves.
1: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The job's a game.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이 한 세트를 해야지 완전히 부르는 것 같아서. A spoonful of sugar, Mary Poppins, Casey Musgraves. Julie Andrews 버전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버전인데 오늘은 조금 말은 take. 로 가져와 봤습니다. Hope you enjoyed it. Did you like my pairing of sugar sugar boom boom with a spoonful of sugar? 너무 이 가사가 간결하고 이제 심플하잖아요, 그죠? 이 설탕 한 스푼이면은 이 약을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가사인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사가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른이 듣기에도. So hope you enjoyed our segment, 동요 Weekly Today. Venga Boys의 Boom Boom Boom Boom입니다.

0: 헬로우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very outfit has a name, as we've been talking about, fashion terminology. So does every song in music. Just like a polo shirt or halter neck comes with a backstory, pop music has its own fashion vocabulary. Except instead of fabric and stitches, it's made of, you know, terminologies like beats, hooks, and riffs. 모든 옷차림에는 이름이 있듯이 모든 노래에도 이름이 있죠. 패션에서는 뭐 이제 옷을 만드는 원단과 바느질이 있다면은 이 음악에서는 음악을 만드는 뭐 비트나 훅, 그다음에 리프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So today we are opening up the musical wardrobe and try on some of the must-know terms of popular music. 이 패션과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역시 이 용어를 아는 것은 이 음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이 강의라고 해서 이제 뭐이 지루한 강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서 그 용어를 설명하는 예를 곡으로 틀어드릴까 합니다. So let me go over some of the very basic terms of music that would definitely help us understand and enjoy music better, I think. 그래서 너무 이제 쉬운 아주 베이직부터 시작하면 인트로라는 단어가 있죠. 인트로는 이제 곡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뭐 곡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개 같은 부분인데 보통은 그냥 연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벼운 연주로 이 인트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ually the intro are instrumental part before vocal kicks in. It could be just an introductory passage that kind of gives you the vibe of the song overall. Or some songs would have a very intense chorus to start off the intro. 뭐 이제 편곡자의 그런 그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트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이냐면요. 인트로에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So today, a lot of music has intro that, you know, goes right into the conclusion.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죠? It's a age of short form media. So, I mean, they need to get to the conclusion right away. 뭔가 이렇게 빨리 확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인트로가 바로 후렴구를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So, hook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hook은 이 어떤 특정 곡에서 어떤 특정 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It could be different parts of the song because hook isn't necessarily about a certain part of the song. 하지만 그 곡에서 가장 캐치한 귀에 딱 들어오는 아, 이곡 하면 딱그 부분이 생각나더라. 그런 부분은 이제 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후렴구가 훅이 될 수도 있고요. The chorus part could be the hook or even some intro pattern could be the hook of the song, right? 이곡 같은 경우는 인트로이면서 훅이면서 또 코러스인 거예요. 인트로에서 바로 이제 훅으로 들어가는데 이 훅이 바로 이 코러스 멜로디인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시작부터 대놓고 나 이런 노래야. 나 너무 좋지. 라고 바로 시작해버리는 그런 곡인데 또 엄청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곡입니다. Sean의 Way Back Home.

Way Back Home. So, Music Terminology 101 시작했습니다. 인트로 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So Sean's Way Back Home is a great example of having a hook as the intro.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코러스에 들어간다. 후렴에 아예 그냥 후렴부터 시작하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고요. It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a hook as the intro. 하지만 또 이제 처음에 훅을 이제 코러스를 부르잖아요. 후렴을 부르는데 후렴을 부르고 나서 다다다나나나나나나 그게 이제 또 기타 연주로 나옵니다. So 좋다고 생각하는 훅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That is just a way to get the listeners into the song without giving them any space for anything else. 참 그런 곡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 곡의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 me get into song structure. I'm not trying to bore you with this terminology.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터미널로지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So, if you go into song structure, 보통은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을 verse라고 하죠. V-E-R-S-E. 그러니까 A-B-C로 나눈다면 이제 C가 chorus, 후렴이라고 하면은 if you divide a song into A-B-C, verse is usually where we say A and B takes place. 보통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 부분이죠. 가사 내용에 또 변화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A, B로 나눠서 이제 verse가 진행이 되는데 서서히 이런 분위기의 기승전결의 어떤 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 코러스까지 올라가는 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sually a song is structured in A part and B part in verse and it gradually builds up a rising arc of tension and release and the sort of leading into the chorus part. 그래서 이제 코러스 파트는 보통 이 후렴이죠. 이 unofficial한 language로 사비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가장 반복이 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o chorus part is where it's very memorable. 하지만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I think you're all aware of this in terminology. Verse에서 이제 AB로 갔다가 이제 코러스로 가는데 there's something called D-bridge. Bridge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후렴에서 보통 곡이 끝날 수도 있어요. I think, you know, if you look back in the 70s and 80s, I don't think you had that many bridges in a song, right?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 후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후렴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뭔가 끌어올리는 후렴을 재도약하는 하게 해주는 그런 파트가 나오는데 그걸 바로 이제 bridge라고 합니다. So, A bridge is meant to come after a chorus, and it is meant to kind of give chorus a second build-up. 근데 이제 D-bridge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가 이제 보통 이 structure

있잖아요. C가 이제 코러스. D라는 이유는 C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러스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D라는 이 알파벳이 붙었고, 그냥 보통 브릿지라고 하기보다는 D 브릿지라고 하면 이제 코러스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브릿지이기 때문입니다. And 설명만 들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right? But if you listen to any song these days, you know, if you listen to any ballad song, you see D bridge part.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 아, D 브릿지가 이거구나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곡인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Park Hyo Shin 야생화. Great example of having a deep bridge. 그 매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그 부분이죠. That is deep bridge. 그래서 이제 deep bridge를 하는 이유는 it is kind of a give the chorus a second sort of a highlight. 다시 빌드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러스를 빛나게 해주는 건데 in this case, deep bridge를 하고 한 조바꿈을 해요. 그러니까 키를 하나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even more emphasis on the chorus. 뭐 흔하게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키를 올려서 이제 보통 사람이 절대 다 할 수 없는 음까지 가게 되죠. Only 박효신 can do this kind of thing. So let's get to the next chapter. 다음 chapter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이제 언급을 한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 I think you have probably heard me mention this word quite often. Riff. Riff is kind of a repetitive pattern in a song. 보통 곡 하나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락 음악에서는 주로 이제 기타가 주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타 리프가 이 곡의 심장이기도 하죠. So in rock music, you know, guitar is the main instrument. So guitar usually is responsible for playing those kind of riff. So you'll hear a lot of iconic guitar riffs. 뭐 너무 많죠. 뭐 Smoke on the Water, 따따따따따따, 뭐 Enter Sandman, 따다다다다. 아, 제가 이제 입 기타를 치니까 이게 뭔가 약간 트로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리프라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또 feel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feel 아니면 이제 그 동사형으로는 fill in이라고 하는데, 이 곡에서 이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부분이죠. 이제 파트에서 한 파트에서 한 섹션에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데 그 빈 구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길게 한 두 마디일 수도 있고. So when a song goes from one section to another, there usually a very short moment of space. 한 박자, 두 박자 정도의 빈 구간이 있는데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을 바로 fill이라고 합니다. Usually you'll see a lot of you know, drums do this kind of fill in.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이제 드럼이 많이 하는데 이 Led Zeppelin의 곡이 하나 있어요. Let me take a Led Zeppelin song as an example. A song called Moby Dick. 보면 Moby Dick에서 보면 기타 리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기타 리프가 반복되는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바로 드럼이 fill in을 하는 아주 멋진 그런 다이내믹을 보여주는 곡인데 이거는 잠깐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메인 리프가 딴다따라나나나나나 그러면 이제 드럼이 둘둘둘 이게 그게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걸 수도 있는 게 드럼이 너무 멋지죠. So that is a combination of a riff and a fill-in. 이 에드가 윈터 그룹의 이 프랭킨슈타인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 역시 엄청난 그런 아이코닉한 기타 리프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럼이 그 공간을 메워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들리시죠? 들리시죠? 따다다다다다다다 약간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거예요. Of course, you don't have to. 근데 왜냐면 이 곡은

리프 자체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따란따따따따따따란.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But it just makes it more interesting and gives it more dynamic. 그래서 이렇게 기타 리프의 사이사이를 이 필린이 채워주는 그런 어떤 구성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But I only talked about the rock music, right? 하지만 이제 그 일렉트로니카 음악에서 역시 이 필린을 하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는데 also in electronica music there is a filling that it does not only apply to rock music. 이 일렉트로니카 음악에서 필린은 기타가 이제 일렉트로니카에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기타나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베이스나 드럼이 필린을 해 주는데 Fatboy Slim의 이 Praise You라는 곡이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때 이렇게 따따라라라라 그게 이제 메인 리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잠깐 쉬면서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따라다라 드럼 필로 막 이렇게 채워주면서 다음 섹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똑같은 이제 동기를 또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프레이즈 한번 더 들어보시죠.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오늘은 이 프로그램 전체 주제에 맞춰서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 음악 장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버리는 나의 음악적인 어떤 지식이 정말 하찮은 지식이었구나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Today, in line with our theme of the day, I'd lik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 probably have talked about before, I have touched on before on this segment especially. But this time, it's about the bias that I had toward a certain music genre and the moment that I realized how utterly wrong I have been and how short my music knowledge was. 먼저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 40년 정도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아니네요. 30년이네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So, let me start with the classical music. I only started listening seriously about 10 years ago. That means roughly 30 years of my life I had really fixed ideas about classical music and really

and heavier than even some heavy metal, progressive heavy metal music.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러의 교향곡을 들어보면요, 어떤 이 progressive metal보다도 공격적이고 격정적이고 heavy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And composers like Shostakovich or some modern, you know, classical composers, right? Their music can be very cold and eerie and avant-garde and unsettling, so to speak. 이 쇼스타코비치나 이 현대 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차갑고 섬뜩하고 이 아방가르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고요함, 평화로움, 아름다움, 그런 음악을 이라는 편견을 갖게 해준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 피아노 솔로 피스입니다. 슈만의 곡인데 너무 유명한 곡이죠.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인데 슈만의 어린이 전경 13곡 중 7번째 곡이죠. 트로이 메라이, 블라디미르 호로비치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이런 음악인 줄 알았어요. 클래식 음악은 전부 다 들어보시죠.

So that was Vladimir Horowitz, Schumann, Kinderchen, and Troy Merai, Opus number 15. 이런 음악인 줄 알았어요, 다. 아니라는 거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는 그렇다 치고 이 대편성 오케스트라인데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even the symphony setting, right? The orchestral setting still sounded peaceful and calm and beautiful, just like this one. 베토벤인데요. 피아노 콘체르토 No. 5 in E flat major, Emperor No. 2. Second movement, Adagio on Poco Mosso인데 그냥 이 대편성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음악, 그런 생각이 들게 어떤 편견의 일조를 한 그런 곡이죠.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성진 피아노고 컨덕터 정명은 with One Korea Orchestra.

So just got started with the Music Boutique segment. 아마 이 편견 시리즈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편견 시리즈는 좀 몇 번을 더 해야지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So I started with the bias that I had of classic music,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조금 지루한 음악으로 이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갖게 해준 그런 클래식 음악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슈만의 이 트로이메라이 먼저 들려드렸고요.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 하나만 치니까 당연히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고 하겠지라는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That was not true at all. If you listen to a lot of Beethoven's piano sonata, 그냥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만 들어봐도 이게 피아노 음악이라는 게 절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집에서 그냥 고요하게 들으려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샀다가 아, 아니었구나 그게 라고 이렇게 쉽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편성 오케스트라에서도 들으신 그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엠퍼러 같은 황제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평화로운 그런 이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클래식 음악은 이런 거지 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한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I took Shostakovich and Mahler as an example, right? That the classical music can be as heavy as any heavy metal music. 그래서 이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도 와 정말 진짜 예상 밖의 그런 클래시컬 음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도 꽤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또 그러면서도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아주 재밌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playful하고 코미디 같은 그런 요소도 있고 재밌는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쇼스타코비치가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음악이구나라는 또 선입견을 다시 한번 깨게 해준 그런 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스위트 넘버 1인데요. 첫 번째 무브먼트 왈츠 인데 This one was conducted by Ricardo Schei and the piano Rano Brautigam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at was Shostakovich Jazz Suite No. 1, First Movement Waltz. Conductor Ricardo Shai and piano Ronald Brautigam. 그래서 이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클래식한 음악도 그냥 너무나 다양하고 1부터 100까지 있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들어보시면 이제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분위기상으로 이제 풍자나 이제 이 섬뜩하면서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Shostakovich's music often conveys an eerie, almost kind of like a darkly comic tension through dissonance and satire. 하지만 이렇게 또 귀여운 재미있는 음악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클래식 음악 하나만 더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또 돌아오는 게 이런 이 adventurous한 그런 말러나 이제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듣게 되다가도 원래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선입견, 아주 평화롭고 이 완벽한 어떤 이 대칭을 통한 어떤 편안함 도 있는 음악이다. 이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I had regained my impression of a classical music being really peaceful through this perfect symmetry. 이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들어보면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벽한 어떤 대칭을 통한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음악이 역시 또 클래식한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Goldberg Variation. So the Goldberg Variation by Bach is, framed by same aria at the beginning and end, with 30 variations arranged in a very precise pattern, creating a grand musical symmetry. 들어보시면 이제 처음과 끝이 이제 아리아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또 30개의 변주를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런 이 엄청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골드버그 베리에이션 들으면서 참 마음의 평안을 또 많이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So, this one is by Glenn Gould, Goldberg Variation BWV 988.

That was Glenn Gould Bach Goldberg Variation, BWV 988 Variation, 13A2 Clav 들어봤습니다. 5750님께서는 대위법의 Bach 예상했어요. Bach and his counterpoint. I knew it. 하! 이렇게 5750님.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힘들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TBS EFM
1: 炎热的夏天很容易中暑，轻者头痛脑胀，严重的甚至昏迷不醒，危及生命。那么我们怎样预防中暑呢？
2: 暴热的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All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our special guests, should I put it that way.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out of control. 오늘 역시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가 또 열심히 읽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Easy peasy, everyone. So from now on, today's ou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So they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of a Korean lyrics for you. So today you would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ch is guessing the song title. 좋아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요. 선우용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So today, 선우용녀 선생님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everyone. How exciting is that? 여러분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게스트는 모닝그룹에만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Morninggroove only. Exclusive on Morninggroov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for this Lyrics Gone Wrong game? 우리 용녀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your job to read out the lyrics right now.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팍팍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뭐냐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봐도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즐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Thank you. 이거 읽고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d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d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ould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그룹의 섭외력, what?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는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샘 모닝으로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그루브인데요. 4470, 보물 셋 아들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 속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점심으로 오이 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thing, man.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소박이 냉면, 뭐, 둥지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점 매추.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아,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주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 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it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l 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s of remakes and sampled musics out there.
1: 오늘도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오늘은요, 리메이크 말고 원곡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 누가 어떤 뮤지션이 리메이크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0: So today, we're going to let you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So that basically means that you need to guess the musician who covered the original track or who remade the original track.
1: 오늘은 그래서 리메이크 가수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맞춰주세요.
0: Alright, so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Five Fingers,
1: 다섯 손가락. Are you familiar with this musician? 다섯 손가락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풍선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이 풍선 노래 원곡자가 바로 다섯 손가락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어떤 그룹이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풍선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0: So who remade 풍선? Balloons by 다섯 손가락, Five Fingers. Can you take a guess? If you can't, you will listen to the song and get the idea. And also, I will provide you with that kind hint right now, actually. So to give you a hint, the fandom's name of this group was called Cassiopeia.
1: Ooh, are you aware? 어떤 굉장히 좀 이른 세대의 아이돌인데요. 이 아이돌의 팬덤 이름은 Cassiopeia입니다. 제가 솔직히 뭐 2세대인지 1.5세대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몇 세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the legendary. 뭔가 레전드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요즘에 한 뭐 BTS, ATEEZ 정도? 아닌가?
0: There could be some sort of debate regarding this opinion, so maybe I will cancel that. But anyways,
1: 팬덤이 예전부터 이렇게 이때부터 뭔가 생긴 것 같은데 H.O.T 때부터였나요? 뭐 그때부터 팬덤은 항상 있었어요. 그게 모든 거의 시초예요, 여러분들. 카시오페라는 팬덤을 가진 이 그룹입니다. 과연 다섯 손가락의 풍선은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0: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iz, let's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1: 다섯 손가락 풍선

지나가버린 이 부분 꼭 불러줘야 되거든요. This is the part where you actually have to sing, you know, to give you a little bit of chorus. 지나가버린 옆에 있는 사람이 불러줘야 되거든요. Anyways, that was 풍선 by 다섯 손가락. Okay, so who remade this song,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정답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80년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멜로디와 음향 시스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Wanna go back to the 80s. 그때만의 감성으로 또 젖으셨군요. 돌아가고 싶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음악으로 돌아갈 수 있죠. You know, we can always go back time by listening to the music.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옛날 생각나네요. 건전한 가요. A wholesome song. 그러네요, 진짜. 풍선. 뭐,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노래잖아요. 펭귄킬러님, 정답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고요. 펭귄킬러 모닝그룹. So, what exactly is the answer? You said that it's easy, so what is the answer? 이런 말은 뭐 어떤 문제 나와도 저도 할수 있겠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아, 잠깐 물좀 마시고 올게요. 좋아요. 우리 얼짱님께서 완전 충격. 저만 몰랐어요, 이거? 원곡이 있을 줄이야. This is really shocking. Am I the only person who had no idea about this? I did not know that there is an original song. 그래서요. 정답이 뭐냐고요? So what is the answer, everyone? 오, 여러분들 정답 알려주시고요. 우리 영애치 모닝그룹 동방불패라고. 아, 이게 카시오페아 눈물 나는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Nice try, everyone. And 5205, 정답은 소방차라고 해주셨어요. 그뭐 어젯밤의 이야기 그거 부르신 분들인가? 어젯밤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트리오잖아요, 그쵸? 3인조. 그리고 나중에 동방신기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오, 동방신기? 오, 시작은 달콤한 그 동방신기? 오, 우키키키 모닝그룹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

동방신기 다음 주 월화수 휴가라서 3일만 출근하면 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이 꼬리가 아주 귀에 걸리셨겠다.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eir upcoming vacation next week. So it might already feel like a vacation for you right now. 6397 여기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아, 우리 동방신기 오빠들 정말 최고였죠. 이제 완전체로 다시 무대에서 만날 수 없겠지만 너무 그립네요. Wow, so somebody used to be Cassiopeia right here. 부부부. 6397모닝 그룹 카시오페아셨구나. 추억의 카시오페아.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윤호 좋아했습니다. Dancing Machine. 2687. 동방신기가 이 노래 리메이크했죠. 저희 때는 정말 반해서 동방신기 팬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어요. I know, like everybody was a fan of 동방신기 back then. 정말 국민 아이돌 느낌이 났었어요. 진짜 그만큼 핫했고 뭐 어디 뭐 잡지, 광고, 막 핸드폰 광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휩쓸지 않은 게 없었죠. Oh, finally, 펭귄킬러님 정답 들고 오셨네. 신기신기 동방신기. 뭔가 냅다 여기 정답 이렇게 보내주신 느낌인데. 알고 계셨군요. So, looks like you did really know the answer. Okay, good for you. 별초롱짱 모닝그루버도 동방신기라고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카시오페아 하면 동방신기 맞잖아요. So, the answer is TVXQ, 동방신기였습니다. 자, 정보 나갈게요. So this song by 다섯 손가락. This was originally released by Korean band 다섯 손가락 back in 1986. Everyone, back to the 80s on their second album. And the nostalgic song looks back on childhood dreams and innocence through the image of a yellow balloon. So no wonder why it's such a wholesome music. And it became one of the band's signature songs. 또 시그니처 음악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무해한 그런 음악 아니겠어요? 지나가버린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아름답고 귀엽고 말랑말랑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And to talk about this remade version, TVXQ의 풍선. So 동방신기 remade 풍선 back in 2006. For their third album. 무려 2006년에, 2006년도 되게 이제 오래전이죠, 벌써. So the remak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gave the song a brighter, more colorful idol pop sound, helping introduce the 1980s classic to a new generation of K-pop listeners. Now, I had no idea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at all, because the first time I heard this song, 풍선, I just thought that it was by 동방신기. 저는 뭐 한치 의심도 없이 동방신기의 노래인 줄 알았었거든요. Now, to give you guys some interesting fact. The song became so strongly associated with 동방신기 that during the 2023 World Scout Jamboree K-pop concert, a broadcast graphic mistakenly identified 동방신기 as the original artist.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실제로 원곡자가 동방신기라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잠보리 축제 때. And the actual original, however, was once again released by 다섯 손가락 20 years earlier, everyone. 20 years earlier back in 1986. It's kind of creepy when you think about it because 2006 is like 20 years ago already. 그럼 40년 전에 나온 거고. 야, 진짜 세월 어떡하면 좋아요. 그죠? 아니, 뭐, 저거 이 노래 되게 나름 신선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올드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동방신기의 풍선. 벌써 이게 2006년, 믿기지가 않아요. 2016년도 벌써 예전이고. 야, 여러분들, 세월 참 빠릅니다. 그죠? But anyways, that was the answer. 동방신기였어요. 아, 이런 말 하는 제가 너무 싫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It's so good. It's okay, Morning Groovers. 우리가 조금 있다가 동방신기의 풍선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So, obviously, we will let you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풍선 by 동방신기 in just a minute after I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주말에 바다 당일치기로 다녀오고,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까지 영화 섭렵하고, 감기 기운을 얻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d a packed weekend, you went to the beach, and also you watched two movies in a row, is it? 연속으로 보신 건 아니겠죠? And then at the end of the day, you caught a cold. Oh my goodness. 우리 체육부장님, 감기 좀 자주 걸리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감기 걸리셨다고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안 나온다.

라고. Oh,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morning groovers. 여름에 감기 은근히 좀 걸리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친구들이랑 개 모임을 했는데 친구 한 명은 또 아파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You know, if we don't take a good care about our health, we miss out just way too much in our life.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친구들과 갯돈 타가지고 저녁 먹는 것도 놓치고 휴가도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선이고요. 제철 평양냉면님 오셨습니다. 써머피디님 알바생 왔어요. 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디세이 또 보셨다고? 이거 다들 보시네. 이거 IMAX로 봐야 되나요? 모닝그루버들? 이거 촬영 자체를 IMAX로 했다 그래서, So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you to watch Odyssey on IMAX because it was filmed on IMAX camera. Is that right? 그럼 뭐 실제로 내가 영화를 딱 봤을 때,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좀 잘리는 건가요, 영상이? 아, 그래요? 밖에서 이미 보셨나 보네.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잘린 영상 보는 거좀 억울한데? 애초에 촬영을 IMAX로 했으니까. But then it's a huge competition, everyone. I actually tried booking for a ticket on IMAX version. 근데 무슨 주말 밤 11시도 다 매진이에요. 꽉차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N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 그러니까 전좀 이따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IMAX를 보고 싶은 욕심 아직 버리지 못했거든요. 어때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약간 스포를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Big casting indeed in that movie, right? So many good actress and actors. 그래서 좀더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는 합니다. 우리 고양이 CSI 모닝 그룹은 Good morning. Back in college when I took statistics exam and was the only student out of 200 to solve a specific problem, I felt so proud of myself. 이런 희열.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든 모닝 그룹들, 어린이들 또 학생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멋진 일이에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다 이렇게 풀고, 아, 제법 멋진 나. 너희들 이거 못 풀었지? 난 이거 내가 정말 노력해서 풀었다. 이런 그 기분 여러분들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That's why you have to study hard. 좀 잔소리 요즘 되게 많아졌죠, 저. 진짜. I can actually feel it that I've become this huge big nagger. 건강 챙기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엄마 말 열심히 들으세요. 이럴 땐 뭐다? Song break. 동방신기의 풍선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0: Havana un teletubby nana. Havana un nana. Boo!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 다녀오신 모닝그룹어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의 온 나나.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의 온 나나. Havana의 온 나나.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1: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0: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1: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0: 알아맞혀보세요.
1: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0: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1: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G1 Jung Morning Groover says,
0: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hello!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1: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0: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 모드인데. 지원정 모닝그룹 welcome. 오,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1: We have reruns.
0: 재방송으로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1: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정 모닝그룹어.
0: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하바나 온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1: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0: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1: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0: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1: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0: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1: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Oh, this is by Shakira.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You make a woman go mad. 내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0: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1: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then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Alright, 표현하면 뭐니?

0: 노래방.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1: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0: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1: Sing it together with me.
0: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0: Let's go visit Havana.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 hint about what I forgot this morning. So because I forgot this, I went down to the parking lot again, assuming that I left it in the car.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1: 정말 짱났어요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0: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2: 혹시 정신 몸만 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썸머 PD님 최고예요.
1: 아 정신을 놓고 하자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0: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fun,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1: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은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0: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Oh, no, I'm all calm.
1: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어
0: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3628 모닝그룹어 says
3: 안녕하세요 사용과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어 하트하트
0: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1: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 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0: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1: 그건 아니고요. 차 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0: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e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1: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0: Stop telephoning me
1: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0: Stop calling me, okay?
1: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0: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I'm kinda busy, 난 너무 바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1: 070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Kinda busy.

787 모닝그룹을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7시 반 출근해서 모닝그룹을 살짝 듣고 아쉬웠는데 병원 갔다가 늦게 출근해서 노래방 코너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마님이 들고 오신 건 하루살이 빠진 텀블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텀블러를 제가 두고 왔다고?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ully because the fun part starts later in the program.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뭐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오,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핸드폰 모닝 그룹을 says 핸드폰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을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 그룹 노트 조국 모닝 그룹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laptop, I've been working on it. 아, 아니면 아까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 되게 멀리 살아요, 여러분들. I live really far from here. So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If you're watching me on a VR radio, you'll be able to guess the answer pretty easily. 평양냉면님, 미모를 두고 왔다고요? 저 오늘 안 예뻐요? 진짜. How can you say this? I've got my beauty?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고 왔거든요? So I would carry around my makeup kit. And I forgot my makeup kit. 어머, 저는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미모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ybe I look less beautiful today. I look extra beautiful the other time. Anyways, 여러분, 다음 노래가 나갈 때 정답 공개해드릴게요.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just a second, Morning Groovers. This is a song dedicated to our 박은희 팀장님. After school, Diva. Diva입니다. Because she is DJ, Diva. DJ 바, the Diva입니다, 여러분들. Diva DJ. 오늘 밤, 매일 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자꾸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Diva, Diva. That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야!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은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 그룹은 9087 모닝 그룹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 수단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s,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바구니 DJ 바구니 Let's go! 아, 1, 2 밖에서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는데 아,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e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

편의점에 다시 달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견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 같이 떼창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오빠의 Heartbeat 들으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우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우리 팀장님. 박우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played.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이에요.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at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여영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매쉬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우님께서 매쉬업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This is 모아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바이브 오케이 요렇게 끌어준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우니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ou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 9087 오늘 명예의 모닝 그룹이죠. 엄정화의 ending credit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Embark on a journey to unravel nostalgia within your memories. Join us as we open the pages of Time Capsule Chronicles.

Now, before getting into this, Young 9435 Morning Groover said, 키위 악센트 궁금해요.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진짜 오래전에 했던 거라서 너무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From what I can remember to do a Kiwi accent, 뭐 예를 들어서 Oh my head hurts right now 이런 거를 Oh my head hurts righ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Please excuse me if you happen to be a Kiwi morning groover. 혹시 듣고 계신 뭐 Kiwi morning groover 계시면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Beeper. 맞습니다. 드디어 타임캡슐에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삐삐예요. 지금부터 삐삐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삐삐 세대 모닝그루버들 소환할게요. 삐삐에 얽힌 사연, 추억 모두 보내주세요. Send me your own memories and stories about beepers. 삐삐 세대 모닝그루버들 다 나와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삐삐 음성 메시지 들으려고 쉬는 시간마다 공중전화 앞에 줄 서 있던 생각나요. 뭐 이런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삐삐와 공중전화는 또 이제 한 패밀리였으니까요. 012-2486은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585-8486은 오빠 사랑해. 아시나요? 뭐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And maybe a story like in the past, if there were no beepers, we couldn't contact each other. If there was an urgent matter, we would beep each other and find a payphone to make the call. Looking back, beepers were really useful back then. 이런 사연 다 좋으니까요. 삐삐에 얽힌 나만의 추억, 나만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삐삐 관련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노래를 들을 건데요. We have a song by 자우림. 이 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1717-1771 제목이 좀 숫자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유명했죠. 뒤집으면 I love you랑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Let's take a listen.

And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again, today's topic is beepers. 오늘은 삐삐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반장님께서 Time Capsule Go Go 이라고 해주셨네요. 이 코너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I know that. 그리고 혜민님께서 저는 엄마가 삐삐 세대였다고 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I think similar to me also. I think my parents were in the beeper generation. 5616 모닝그룹어께서 삐삐 암호 앗 지금 17317071 보내려고 했는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basically everything had to be typed by numbers if you used the beepers. So if you wanted to text someone, you had to use those secret codes with numbers. 그리고 173170711는 I love you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삐삐 숫자가 나오는 액정을 뒤집어 보면 I love you와 흡사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사랑 고백하고 또 그런 삐삐 암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고백에 진심이었군요. 이렇게 숫자로 또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감성이 있었다니. 4288 모닝그룹어께서 굿모닝 하트 저는 삐삐 세대입니다. 과외주던 대학생 오빠가 생일 선물로 줬던 빨간색 삐삐가 불현듯 떠오르네요. 삐삐 음성 메시지에 음악도 남겼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시대는 모든 게 기다림과 설레임이 공존하던 때였어요. 그립네요. So back in those days, it was quite normal for us to wait and expect the good things to happen in the future. And your tutor, which was your 오빠, they gave you a red colored beeper for your gift. 와 완전 사심 있으셨네 대학생 오빠가 보통 과외 해주면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삐삐를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요? 뭔가 과외 선생님 겸 썸남 아니었나요? 저도 과외 정말 많이 했고 한 200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단 한 번도 학생에게 이런 선물 준 적 없다고요. 더 스토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288 모닝그룹어 3378 모닝그룹어께서 무조건 파리파리 빨리 음성 들어라 크크 전화번호 적은 수첩 들고 다니면서 삐삐를 쳤죠. 나중에 PCS가 나와서 삐삐 호출 받으면 PCS로 전화를 했었어요 라고 Oh my gosh, we used to have a number book back in the days, right? Because we couldn't add numbers

on the phone.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 적고 숫자 적고 막 주소까지 적는 란이 있었는데 그 수첩 들고 다니면서 한장한장 넘으면서 오늘은 누구한테 삐삐를 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연락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파리파리를 하셨군요. 파리파리. 뭔가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만약에 삐삐세 되었으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또 숫자가 파리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파리파리 좀 빨리빨리. 파리파리 우리나라 사람들 포기할 수 없죠. PCS도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약간 시티폰과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 이런 추억의 아이템들이 곳곳이 소환이 되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삐삐에 관한 모닝그루버들의 추억 사연 다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end me any stories or messages that revolves around beepers.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take a listen to 다비치 파리파리.

우리 0362 로드레이지 모닝그룹께서 92년도에 아버지께서 삐삐 처음 사셨을 때 시골이라서 호출에도 수신이 안 되어서 군대에 휴가 나온 제가 이리저리 들고 움직이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져서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에 가셔서 술만 드셨던 기억이 나네요. So when my father first bought a beeper, we were in the countryside and couldn't receive calls properly. So when I was on military leave, I moved around carrying it and accidentally dropped it, causing the screen to break. I remember my father didn't say anything and just went to his room to drink. 아, 뭔가 좀 씁쓸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삐삐가 꽤나 좀 가격이 비쌌나요? 어느 정도 가격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제 또 저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하셨나 봅니다. 아이고. 7734 모닝그룹업께서 꼬마였을 때 아빠 손잡고 사러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 작은 전자기기가 흔치 않아서 신기하게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I know the design was so cute and so little, and with that you could contact with each other, and it was something very spectacular back then. 그 당시에는 너무 혁명적인 그런 기기 아니었나요? 그쵸? 지금은 뭐 물론 스마트폰과 비교를 절대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 자체가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3378 모닝그룹업께서 친구들 삐삐 번호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 10개 정도밖에 못 외웁니다. So we used to memorize a lot of numbers back then and you can only remember 10 numbers nowadays. 많이 외우시는데요? 와, 저 분발해야겠네요. 저는 5개도 못 외우는데 우리 3378 모닝그룹업 아직 많이 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4195 모닝그룹업께서 등교 준비하는 8살 딸이 엄마, 삐삐가 뭐야? 하길래 공중전화까지 설명했네요. 제가 늙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이에요. I'm pretty sure that your daughter has some good time learning about these new things. 또 우리 8살 딸아이에게는 새로운 것이겠네요. 우리한테는 추억을 또 이제 회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8살 딸아이한테는 너무 신기한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I guess you had some fun conversation with your daughter in the morning time. 8712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삐삐는 좋아하는 오빠를 부르는 친구와의 암호였어요. 오빠 왔어? 대신 오늘 삐삐 왔어? 삐삐 봤어? 오빠 봤어? 이런 식으로요라고. Oh wow, so beeper used to be a secret code to refer to someone that you had a crush on. 오빠를 삐삐라고 칭하셨구나. 아, 삐삐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8712 모닝그룹어 선물 챙겨드릴게요. 2735 모닝그룹업께서 라떼, 그때 나름 신세대들은 작고 컬러풀한 걸로 개성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삐삐줄, 점점점. 지금 세대들 스마트워치 시계줄 바꾸듯이요. 필통에 청바지에 슬쩍 보이는 줄 기억이 나네요. Oh, yes, of course, the accessories, items that goes along with those beepers were very trendy back in time, right? It was a way to express yourself, to express your style and character and things like that. 이런 것들 유행 되게 많이 했었을 텐데요. 9356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스스로 20개 채워뒀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남기거든요. 인기남이었죠? 사랑해, 마누라라고. 아, 또 마누라분과, 또그 당시에 여자친구분과 음성 메시지 많이 이렇게 주고받으셨나 봐요. 20개밖에 못 채운다니. 요즘에는 진짜 기가바이트 얘기하는데, 와우. 음성 메시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지. 우리 9356 모닝그룹업께도 선물 드리고요. 0H 모닝그룹업께서 삐삐번호 하면 사랑해라는 뜻인 486이죠.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I mean, Korean people back in the days expressed their love without hesitation using various means and methods, right? 참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표현하는 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486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했다니.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Yuna with 비밀번호 486.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시를 하기 전에 이 곡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Because I was inspired by this song to come up with today's topic for the segment. 한번 들어보시죠. 짙은 싱어송라이터 짙은 씨가 부르는 곡인데요. 백야입니다.

a lot of pop songs. 근데 이 중간에 난 울지 않을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간 높은 음이긴 한데 난 울지 않을래. 난 울지 않을래.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해봤는데 이 노래 자체가 조금 높아서 You see what I'm saying? 울지 부분에서 It goes into the falsetto mode. 이제 진성으로 부르다가 좀 낮춰서 보면 난 울지 않을래. 아, 또 음정이 안 맞네요. 이렇게 하니까. You know what I mean, right? 그래서 이 진성으로 부르다가 살짝 이 가성 쪽으로 넘어가는 창법이 있는데요. When you kind of go into 가성 full time, you can say flip into falsetto. Falsetto로 flip한다라고 하거든요. Flip into falsetto. Or 약간 두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flip into head voice. 근데 이렇게 울치에서 지만 가성으로 살짝 넘어가고 다시 진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가성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빼면서 이 가성으로 이제 한두음을 하는 것을 그냥 vocal flip이라고 많이 합니다. So this kind of example of singing just a couple of notes in, with the falsetto and then back into your just the normal voice is usually what we refer to as a vocal flip. Flip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flip 에 테크닉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찾았습니다. I try to search song that demonstrate that kind of flip.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많은데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힘들게 찾은 곡인데. 이 곡에서 어떤 부분에서 플립이 일어나는지 Can you listen to this song in full and see where that flip happen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범준 씨의 곡이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0: Did you catch where the flip happens? I think there is about three of the parts of the song that the flip happens. 아니, 이런 주제까지 이렇게 동원해야 되나라는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죠? 근데 이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어떤 계절이 너. 아, 진짜. 아, 제가 참, 노래를 좀 잘했으면 이게, 이 세그먼트가 참잘될 텐데, 코너가. 어떤 계절이 너를, 이렇게 되죠. 계절이를, 잠깐, 이제, 가볍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가성으로. That's what vocal flip is.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가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진성의 힘을 빼면서 순간적으로 가볍게 이숨 섞인 소리로 넘어가는 느낌, vocal flip이라고 합니다. So if the voice doesn't switch completely into a full falsetto, but instead just simply releases some of the weight of the chest voice and momentarily sort of becomes lighter and airier and more delicate. The term vocal flip is often used to describe that kind of a transition in a song. 맞아요. 꽃이 피는 거리에, 맞아요. Wisdom님 says, 꽃이 피는 거리에. 제가 따라하진 않을게요, 그냥. I was actually trying to, thinking of maybe making this into a YouTube short. YouTube short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demonstration이 안 돼서. 포기.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봤는데, as I said, 이런 것들은,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안 찾아줘요. If you try to look for these kinds of, I know these kind of songs are everywhere, right? This kind of vocal technique are found everywhere, the songs we listen to. 근데 찾으려고 하면 꼭안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곡은 정말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곡에서는 언제 vocal flip이 일어나는지, try to see if you can kind of pinpoint where the vocal flip happens in this song.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This is 이적, 다행이다.
1: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이적 다행이다였습니다. You can spot it right away because the title of the song. That's why probably why we remember the title of the song so clearly because that is the highlight. 위스덤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셨는데요. 다행이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다가 이제 가성인데 the falsetto part 다 가성인데 it's not. Such a high note. 보통 이제 그 falsetto 부분은 가성 부분은 높은 음을 보통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데 in this case 이적사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행으로 가면서 약간의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살짝 I think that is the beauty of 이적 singing in this part. 그래서 다행이다. Oh, I got it right. Oh, I'm so proud of myself. 죄송합니다. 아까는 좀 제 데몬스트레이션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Do I not sound close to 이적 on this one?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nother example that I found when I was doing soundbite segment, one of our soundbite interviewee, 예린 양, said she really loves listening to 한로로's song, 사랑하게 될 거야. And then she is a 국악 major, right? So whenever she sings these 가요, sometimes her 정가 style of singing comes out. 그래서 이제 한로로 이 씨의 그 이 노래를 예로 들면서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봤던 대목이 있거든요. Let's see if you can spot where vocal flip happens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한로로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You see a lot of vocal flips, but again, 한로로 kind of very effortlessly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the falsetto and the, just the you know regular voice. 거의 이 너무 자연스럽게 가성과 이 진성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it's kind of hard to tell. 근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래도 이게 여성곡이니까 제가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렇게 You see what I mean, right? 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Well, it was kind of short segment, right? But you see the gist of it, right? 이 가끔가다 이렇게 들 때 보컬 플립이 아름답게 intentionally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곡들 참 멋진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보컬 플립을 들으실 수 있는 곡 하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성시경 씨의 곡인데 성시경 I think does a lot of not, I would say not a lot but he does an excellent vocal flips in many of his songs. 이 거리에서라는 곡인데 이 곡도 들어보시다 보면은 아 여기서 바로 보컬 플립이 일어나는구나. You kind of can instantly spot where the vocal flip happens. Apologies for my poor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fine songs that are mentioned here today. 죄송합니다. 제가 곡들을 좀 망친 곡들이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성시경 거리에서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So we are back with 동요 위클리 for today. So a couple of 동요 songs and a couple of popular songs that I selected to match each 동요. 뭐 이 포맷은 이제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요. 각 동요에 어울리는 또 이어듣기 좋은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first song is titled 언제나 나답게. 언제나 나답게. 작사 한은선 and 작곡 이진희 and the singers are 노래마을 아이들. 작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사의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곡 설명 보내주셨는데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빛깔이 모여있기 때문이고 높은음, 낮은음, 긴 박자, 짧은 박자가 어울려 한 곡의 노래가 된다. So rainbow is beautiful because it is made up of many different colors. In the same way, high notes, low notes, long rhythms, and short rhythms come together to create a single song.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아름답듯이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빛깔로 꿈을 키워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노랫말에 담아보았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The world becomes more beautiful when diversity is embraced and different voices exist in harmony. So these lyrics were written with the hope that every child will grow their dreams in their own unique color. 맞습니다. 그런 생각, 당연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그런 이유다.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다시 곱씹어보게 되는 These are very simple truth, but if you think more about it, more deeply about it, that is so true. And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곡이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This is 노래마을 아이들 is the singer, 노래마을 아이들이고요. 노래 제목은 언제나 나답게.

뭔가 잠이 어잠 졸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확 깨는 그런 참 청량한 건 목소리네요. 노래말 아이들 what a refreshing voice to hear children singing so passionately and so vigorously. 뽀글님께서 나답게 사는 거제 인생 목표인데 하하. If you think about it, right? Live like yourself. 나답게 사는 것 진짜 that is you know a profound question that we are faced with every day. 그렇죠. 나답게 사는 것이 뭔지. 나답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렵죠. Because first of all, we are just in such a difficult mode of chai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 people. 남하고 비교를 항상 너무 하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거는 너무 힘들다. 나답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if we can just do that, manage to do that, right? It's just life will be so much easier and so much more happier.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모양, 달 모양, 하트처럼 서로 달라 더 특별한 너와 나의 무지개 꿈. Like circles, the triangles, the squares, stars, moon, and hearts, you and I are different. That's what makes our rainbow color dreams so special.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꿈을 이루어요. Even if you move a little slower, even if you are different from your friends, be confident, be proud, and be yourself. Yes, be yourself. 아, 이 곡이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곡은 아닙니다만. So our cutie님들 are making a guess as to what my matching song would be. Wisdom님께서는 도레미송? good try, good try. 제니님께서는 Impellatory Somewhere Over the Rainbow. Good try. Although it's not really, you know, same context as these songs are. This song is. 제가 준비한 곡은요, True Colors라는 곡입니다. You with the sad eyes, don't be discouraged. Oh, I realize it's hard to take courage in the world full of people.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and the darkness inside you can make you feel so small. But I see your true colors shining through. I see your true colors, and that's why I love you. Don't be afraid. 그렇죠. In the world full of people,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뭔가를 못볼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고 그것이 shining through 그 빛나는 사람들 속에서 빛난 것을 볼수 있어. 나의 true color를 보여줄 때 사람들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사람들과 비슷하면은 빛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너의 true color를 보여줄 때 우리는 빛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약간 도덕식한 강의 같아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매칭송입니다. 신디 로퍼, True Colors.

True Colors, Cyndi Lauper. What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So don't be afraid to let them show your true colors. Let them show라는 건 당신의 어떤 진정한 색깔을 말하는 거죠. 색깔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Your true colors are beautiful, like a rainbow. 굉장히 맞닿는 부분이 있는 두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칭해봤습니다. Cyndi Lauper, True Colors, and I matched it with the 노래마을 아이들 언제나 나답게. So first pairing is finished. Let's move on to second. 두 번째 곡은 굉장히 재밌는 곡인데 일단 제목에서부터 슈가 슈가 붐붐이라는 곡입니다. Sugar Sugar Boom Boom.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슬프고 우울할 때, 친구와 다툴 때, 용기를 내 힘껏 소리쳐봐, 슈가 슈가 붐붐. So when you're feeling sad or blue, or after a fight with a friend, be brave and shout it out loud. Sugar sugar boom boom. 동화 속 마법처럼 신기한 일들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이제 주문을 외워봐. Just like the magic in a fairy tale, wonderful things are about to unfold for you. So go ahead and say the magic words. Sugar, sugar, boom, boom. I don't know how sugar, sugar, boom, boom is supposed to be a magic word, but it doesn't matter, right? Whatever the child feels are their magic word, you say it and things will happen for you. 그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설렘 중창단의 곡인데요. 들어보실까요? 슈가 슈가 붐붐.

0: 슈가슈가 붐붐이었습니다. 신나네요. 설렘 중창단의 Musically very sophisticated the harmony too. 굉장히 곡 구성도 상당히 저는 재밌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It just goes beyond the boundary of 동요 sometimes. 약간 동요의 약간 느낌을 넘어서는 듯한 그런 어떤 음악적인 또 그런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right? 제가 고른 곡은 it's the part of Mary Poppins soundtrack. Mary Poppins 잘 아시죠? Julie Andrews가 원래 부른 곡인데 the version that I prepared today is done by Kacey Musgraves. A Spoonful of Sugar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또 재밌는 그런 어떤 면이 생기면은, 금방, 수월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The job is a game, and every task you undertake becomes a piece of cake. 뭔가 이렇게, piece of cake이라는 건 뭔가 쉽다라는 얘기죠. 수월하다는 얘기인데,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뭔가 이 설탕 한 스푼이 있으면은 약을 먹기도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The medicine go down. Just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in a most delightful way.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은 뭐 사탕을 같이 준다든가 그런 얘기겠죠. 함께 들어보실까요? A spoonful of sugar from Mary Poppins, but this one sung by Kacey Musgraves.
1: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The job's a game.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이 한 세트를 해야지 완전히 부르는 것 같았어. A spoonful of sugar, Mary Poppins, Casey Musgraves. Julie Andrews 버전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버전인데 오늘은 조금 말은 take로 가져와 봤습니다. Hope you enjoyed it. Did you like my pairing of sugar sugar boom boom with a spoonful of sugar? 너무 이 가사가 간결하고 이제 심플하잖아요, 그죠? 이 설탕 한 스푼이면은 이 약을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가사인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사가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른이 듣기에도. So hope you enjoyed our segment 동요 Weekly Today. Venga Boys의 Boom Boom Boom Boom입니다. Boom,

0: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very outfit has a name, as we've been talking about, fashion terminology. So does every song in music. Just like a polo shirt or halter neck comes with a backstory, pop music has its own fashion vocabulary. Except instead of fabric and stitches, it's made of, you know, terminologies like beats, hooks, and riffs. 모든 옷차림에는 이름이 있듯이 모든 노래에도 이름이 있죠. 패션에서는 뭐 이제 옷을 만드는 원단과 바느질이 있다면은 이 음악에서는 음악을 만드는 뭐 비트나 후크, 그다음에 리프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So today we are opening up the musical wardrobe and try on some of the must-know terms of popular music. 이 패션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역시 이 용어를 아는 것은 이 음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강의라고 해서 이제 뭐 이 지루한 강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서 그 용어를 설명하는 예를 곡으로 틀어드릴까 합니다. So let me go over some of the very basic terms of music that would definitely help help us understand and enjoy music better, I think. 그래서 너무 이제 쉬운 아주 베이직부터 시작하면 인트로라는 단어가 있죠. 인트로는 이제 곡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뭐 곡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개 같은 부분인데 보통은 그냥 연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벼운 연주로 이 인트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ually the intro are instrumental part before vocal kicks in. It could be just an introductory passage that kind of gives you the vibe of the song overall. Or some songs would have a very intense chorus to start off the intro. 뭐 이제 편곡자의 그런 그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트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이냐면요. 인트로에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So today a lot of music has intro that you know, goes right into the conclusion.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죠? It's an age of short form media. So, I mean, they need to get to the conclusion right away. 뭔가 이렇게 빨리 확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인트로에서 인트로가 바로 후렴구를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So, hook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hook은 이 어떤 특정 곡에서 어떤 특정 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It could be different parts of the song because hook isn't necessarily about a certain part of the song. 하지만 그 곡에서 가장 캐치한 귀에 딱 들어오는 아, 이 곡 하면 딱 그 부분이 생각나더라. 그런 부분을 이제 hook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후렴구가 hook이 될 수도 있고요. The chorus part could be the hook or even some intro pattern could be the hook of the song, right? 이 곡 같은 경우는 인트로이면서 후크이면서 또 코러스인 거예요. 인트로에서 바로 이제 후크로 들어가는데 이 훅이 바로 이 코러스 멜로디인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시작부터 대놓고 나 이런 노래야. 나 너무 좋지. 라고 바로 시작해버리는 그런 곡인데 또 엄청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곡입니다. Sean의 Way Back Home.

Sean, way back home. So, Music Terminology 101 시작했습니다. 인트로 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So Sean's Way Back Home is a great example of having a hook as the intro.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코러스에 들어간다. 후렴에 아예 그냥 후렴부터 시작하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고요. It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a hook as the intro. 하지만 또 이제 처음에 훅을 이제 코러스를 부르잖아요. 후렴을 부르는데 후렴을 부르고 나서 다다다나나나나나나 그게 이제 또 기타 연주로 나옵니다. So 좋다고 생각하는 훅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That is just a way to get the listeners into the song without giving them any space for anything else. 참 그런 곡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 곡의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 me get into song structure. I'm not trying to bore you with this terminology.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terminology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So if you go into song structure, 보통은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을 verse라고 하죠. V-E-R-S-E. 그러니까 A, B, C로 나눈다면 이제 C가 chorus, 후렴이라고 하면은 if you divide a song into A, B, C, verse is usually where we say A and B takes place. 보통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 부분이죠. 가사 내용에 또 변화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A, B로 나눠서 이제 verse가 진행이 되는데 서서히 이런 분위기의 기승전결의 어떤 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 코러스까지 올라가는 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sually a song is structured in A part and B part in verse and it gradually builds up a rising arc of tension and release and the sort of leading into the chorus part. 그래서 이제 코러스 파트는 보통 이 후렴이죠. 이 unofficial한 language로 사비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가장 반복이 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o chorus part is where it's very memorable. 하지만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I think you're all aware of this in terminology. Verse에서 이제 A, B로 갔다가 이제 chorus로 가는데 there's something called D-bridge. Bridge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후렴에서 보통 곡이 끝날 수도 있어요. I think, you know, if you look back in the 70s and 80s, I don't think you had that many bridges in a song, right?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 후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후렴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뭔가 끌어올리는 후렴을 재도약하는 하게 해주는 그런 파트가 나오는데 그걸 바로 이제 bridge라고 합니다. So, A bridge is meant to come after a chorus, and it is meant to kind of give chorus a second build-up. 근데 이제 D-bridge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가 이제 보통 이 structure이잖아요. C가 이제 chorus. D라는 이유는 C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chorus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D라는 이 알파벳이 붙었고, 그냥 보통 브릿지라고 하기보다는 D 브릿지라고 하면 이제 코러스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브릿지이기 때문입니다. And 설명만 들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right? But if you listen to any song these days, you know, if you listen to any ballad song, you'll see D bridge part.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 아, D 브릿지가 이거구나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곡인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percussion 야생화. Great example have having a deep rich. 그 매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그 부분이죠. That is the deep rich. 그래서 이제 deep rich를 하는 이유는 it is kind of a give the chorus a second sort of a highlight. 다시 빌드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러스를 빛나게 해주는 건데 in this case, deep bridge를 하고 한 조바꿈을 해요. 그러니까 키를 하나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even more emphasis on the chorus. 뭐 흔하게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키를 올려서 이제 보통 사람이 절대 다 할 수 없는 음까지 가게 되죠. Only 박효신 can do this kind of thing. So let's get to the next chapter. 다음 chapter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이제 언급을 한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 I think you have probably heard me mention this word quite often. Riff. Riff is kind of a repetitive pattern in a song. 보통 곡 하나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락 음악에서는 주로 이제 기타가 주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타 리프가 곡의 심장이기도 하죠. So in rock music, you know, guitar is the main instrument. So guitar usually is responsible for playing those kind of riff. So you'll hear a lot of iconic guitar riffs. 뭐 너무 많죠. 뭐 Smoke on the Water, 따따따따따따, 뭐 Enter Sandman, 따다다다다. 아, 제가 이제 입 기타를 치니까 이게 뭔가 약간 트로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리프라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또 feel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feel 아니면 이제 동사형으로는 fill in이라고 하는데 이 곡에서 이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부분이죠. 이제 파트에서 한 파트에서 한 섹션에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데 그 빈 구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길게 한두 마디일 수도 있고. So when a song goes from one section to another, there is usually a very short moment of space. 한 박자, 두 박자 정도의 빈 구간이 있는데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을 바로 fill이라고 합니다. Usually you'll see a lot of you know, drums do this kind of fill in.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이제 드럼이 많이 하는데 이 Led Zeppelin의 곡이 하나 있어요. Let me take a Led Zeppelin song as an example. A song called Moby Dick. 보면 Moby Dick에서 보면 기타 리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기타 리프가 반복되는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바로 드럼이 fill-in을 하는 아주 멋진 그런 다이내믹을 보여주는 곡인데 이거는 잠깐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메인 리프가 단다따라나나나나나 그러면 이제 드럼이 둘둘둘 이게 그게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걸 수도 있는 게 드럼이 너무 멋지죠. So that is a combination of a riff and fill-in. 이 에드가 윈터 그룹의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곡 역시 엄청난 그런 아이코닉한 기타 리프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럼이 그 공간을 메워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그렇죠. 들리시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거예요. Of course, you don't have to. 근데 왜냐면 이 곡은 리프 자체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But

makes it more interesting and gives it more dynamic. 그래서 이렇게 기타 리프의 사이사이를 이 필린이 채워주는 그런 어떤 구성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But I only talked about the rock music, right? 하지만 이제 그 일렉트로니카 음악에서 역시 이 필린을 하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는데 Also in electronic music, there is a feeling that it does not only apply to rock music. 이 일렉트로니카 음악에서 feeling은 기타가 이제 일렉트로니카에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기타나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베이스나 드럼이 feeling을 해주는데 Fatboy Slim의 이 Praise You라는 곡이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때 이렇게 따따라라라라라 그게 이제 메인 리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잠깐 쉬면서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따라따라 그러니까 드럼 필로 막 이렇게 채워주면서 다음 섹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똑같은 이제 동기를 또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프레이즈 한번 더 들어보시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오늘은 이 프로그램 전체 주제에 맞춰서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 음악 장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버리는 나의 음악적인 어떤 지식.

지식이 정말 하찮은 지식이었구나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Today, in line with our theme of the day, I'd lik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 probably have talked about before. I have touched on before on this segment especially. But this time, it's about the bias that I had toward a certain music genre and the moment that I realized how utterly wrong I have been and how short my music knowledge was. 먼저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 40년 정도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아니네요. 30년이네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So, let me start with the classical music. I only started listening seriously about 10 years ago. That means roughly 30 years of my life I had really fixed ideas about classical music and refused to listen to it. 그럼 어떤 선입견이었냐 하면은 이제 클래식 음악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그런 음악이라는 이좀 지루하고 그런 음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웬걸 정말 나의 생각이 너무너무 틀렸고 이 편견이었구나라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시점부터 아마 클래식 음악에 좀더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For example, if you listen to Mahler's symphonies, right, you find they are even more aggressive and passionate and heavier than even some heavy metal, progressive heavy metal music.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러의 교향곡을 들어보면요, 어떤 이 프로그레시브 메탈보다도 공격적이고 격정적이고 헤비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And composers like Shostakovich or some modern, classical composers, right? Their music can be very cold and eerie and avant-garde and unsettling, so to speak. 이 쇼스타코비치나 이 현대 음악 작곡가들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차갑고 섬뜩하고 이 아방가르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고요함, 평화로움, 아름다움 그런 음악을 이라는 편견을 갖게 해준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 피아노 솔로 피스입니다. 슈만의 곡인데 너무 유명한 곡이죠.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인데 슈만의 어린이 전경 13곡 중 7번째 곡이죠. 트로이 메라의 블라디미르 호로비치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이런 음악인 줄 알았어요. 클래식 음악은 전부 다 들어보시죠.

이 대편성 오케스트라인데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even the symphony setting, right? The orchestral setting still sounded peaceful and calm and beautiful, just like this one. 베토벤인데요. 피아노 콘체르토 No. 5 in E flat major, Emperor No. 2. Second movement, Adagio on poco mosso인데 그냥 이 대편성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음악, 그런 생각이 들게 어떤 편견의 일조를 한 그런 곡이죠.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성진 피아노고, 컨덕터 정명은 with One Korea Orchestra.

So just got started with the Music Boutique segment. 아마 이 편견 시리즈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편견 시리즈는 좀 몇 번을 더 해야지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So I started with the bias that I had of classic music,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조금 지루한 음악으로 이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갖게 해준 그런 클래식 음악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슈만의 이 트로이메라이 먼저 들려드렸고요.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 하나만 치니까 당연히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고 하겠지라는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That was not true at all. If you listen to a lot of Beethoven's piano sonata, 그냥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만 들어봐도 이게 피아노 음악이라는 게 절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집에서 그냥 고요하게 들으려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샀다가 아, 아니었구나 그게 라고 이렇게 쉽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편성 오케스트라에서도 들으신 그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엠퍼러 같은 황제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평화로운 그런 이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클래식 음악은 이런 거지 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한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I took Shostakovich and Mahler as an example, right? That the classical music can be as heavy as any heavy metal music. 그래서 이제

제 음악도 와 정말 진짜 예상 밖의 그런 클래시컬 음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도 꽤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또 그러면서도 쇼스타코비치 음악은 아주 재밌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플레이풀하고 코미디 같은 그런 요소도 있고 재밌는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쇼스타코비치가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음악이구나라는 또 선입견을 다시 한번 깨게 해준 그런 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스위트 넘버 원인데요. 첫 번째 무브먼트 왈츠인데 This one was conducted by Ricardo Schei and the piano Rano Brautigam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at was Shostakovich Jazz Suite Number 1, First Movement Waltz. Conductor Ricardo Shai and piano Ronald Brautigam. 그래서 이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클래식한 음악도 그냥 너무나 다양하고 1부터 100까지 있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들어보시면 이제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분위기상으로 이제 풍자나 이제 이 섬뜩하면서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Shostakovich's music often conveys an eerie, almost kind of like a darkly comic tension through dissonance and satire. 하지만 이렇게 또 귀여운 재미있는 음악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클래식 음악 하나만 더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또 돌아오는 게 이런 이 adventurous한 그런 말러나 이제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듣게 되다가도 원래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선입견, 아주 평화롭고 이 완벽한 어떤 이 대칭을 통한 어떤 편안함 도 있는 음악이다. 이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I had regained my impression of a classical music being really peaceful through this perfect symmetry. 이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

노래를 들어보면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벽한 어떤 대칭을 통한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음악이 역시도 클래식한 음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Goldberg Variation. So the Goldberg Variation by Bach is, framed by same aria at the beginning and end, with 30 variations arranged in a very precise pattern, creating a grand musical symmetry. 들어보시면 이제 처음과 끝이 이제 아리아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또 30개의 변주를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런 이 엄청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또이 골드버그 베리에이션 들으면서 참 마음의 평안을 또 많이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So this one is by Glenn Gould. Goldberg Variation BWV 988. 그다음에 제 13번 변주인데요. 두 대의 건반을 위한 곡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稍后是天涯放映厅，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有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多多关注。送上蔡依林的《幸福路上》。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싫어. 냉면 냉면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팍팍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어 이게 뭐냐 냉면 냉면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바둑거나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냉면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질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질겨. 그치만 냉면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땡큐. 이거 읽고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s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어,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냉면, 냉면. So it's a repetition. Well,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냉면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 그냥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 그룹인데요. 4470, 보물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t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점심으로 오이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e.

Gyeongbokgal, Pyongyang naengmyeon, Hamhung naengmyeon,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naengmyeon at home. Oisobagi naengmyeon, 뭐 둥지 naengmyeon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치유.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아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 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 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주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황절!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버터리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 그루버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s of remakes and sampled musics out there.
1: 오늘도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오늘은요, 리메이크 말고 원곡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 누가 어떤 뮤지션이 리메이크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0: So today we're going to let you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So that basically means that you need to guess the musician who covered the original track or who remade the original track.
1: 오늘은 그래서 리메이크 가수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맞춰주세요.
0: Alright, so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Five Fingers,
1: 다섯 손가락.
0: Are you familiar with this musician?
1: 다섯 손가락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풍선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이 풍선 노래 원곡자가 바로 다섯 손가락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어떤 그룹이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풍선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0: So who remade 풍선? Balloons by 다섯 손가락, Five Fingers. Can you take a guess? If you can't, you will listen to the song and get the idea. And also, I will provide you with that kind hint right now, actually. So to give you a hint, the fandom's name of this group was called Cassiopeia.
1: Ooh, are you aware? 어떤 굉장히 좀 이른 세대의 아이돌인데요. 이 아이돌의 팬덤 이름은 Cassiopeia입니다. 제가 솔직히 뭐 2세대인지 1.5세대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몇 세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0: The Legendary.
1: 뭔가 레전드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요즘에 한 뭐 BTS, 80s 정도? 아닌가?
0: There could be some sort of debate regarding this opinion, so maybe I will cancel that. But anyways,
1: 팬덤이 예전부터 이렇게 이때부터 뭔가 생긴 것 같은데 H.O.T 때부터였나요? 뭐 그때부터 팬덤은 항상 있었어요. 그게 모든 거의 시초예요, 여러분들. 카시오페라는 팬덤을 가진 이 그룹입니다. 과연 다섯 손가락의 풍선은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0: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iz, let's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1: 다섯 손가락 풍선

지나가버린 이 부분 꼭 불러줘야 되거든요. This is the part where you actually have to sing, you know, to give you a little bit of chorus. 지나가버린 옆에 있는 사람이 불러줘야 되거든요. Anyways, that was 풍선 by 다섯 손가락. Okay, so who remade this song,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정답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80년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멜로디와 음향 시스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Wanna go back to the 80s. 그때만의 감성으로 또 젖으셨군요. 돌아가고 싶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음악으로 돌아갈 수 있죠. You know, we can always go back time by listening to the music.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옛날 생각나네요. 건전한 가요. A wholesome song. 그러네요, 진짜. 풍선. 뭐,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노래잖아요. 펭귄킬러님, 정답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고요. 펭귄킬러 모닝그룹. So, what exactly is the answer? You said that it's easy, so what is the answer? 이런 말은 뭐 어떤 문제 나와도 저도 할수 있겠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아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아, 잠깐 물좀 마시고 올게요. 좋아요. 우리 얼짱님께서 완전 충격. 저만 몰랐어요, 이거? 원곡이 있을 줄이야. This is really shocking. Am I the only person who had no idea about this? I did not know that there is an original song. 그래서요. 정답이 뭐냐고요? So what is the answer, everyone? 오, 여러분들 정답 알려주시고요. 우리 0H 모닝그룹 동방불패라고. 아, 이게 카시오페아 눈물 나는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Nice try, everyone. And 5205, 정답은 소방차라고 해주셨어요. 그뭐 어젯밤의 이야기 그거 부르신 분들인가? 어젯밤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트리오잖아요, 그쵸? 3인조. 그리고 나중에 동방신기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오, 동방신기? 오, 시작은 달콤한 그 동방신기? 오,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방신기. 다음 주 월화수 휴가라서 3일만 출근하면 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입꼬리가 아주 귀에 걸리셨겠다.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eir upcoming vacation next week. So it might already feel like a vacation for you right now. 6397. 여기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아, 우리 동방신기 오빠들 정말 최고였죠. 이제 완전체로 다시 무대에서 만날 수 없겠지만 너무 그립네요. Wow, so somebody used to be Cassiopeia right here. 뿌뿌뿡. 6397 모닝그룹 카시오페아 하셨구나. 추억의 카시오페아.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윤호 좋아했습니다. Dancing Machine. 2687. 동방신기가 이 노래 리메이크했죠. 저희 때는 정말 반해서 동방신기 팬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어요. I know, like everybody was a fan of 동방신기 back then. 정말 국민 아이돌 느낌이 났었어요. 진짜 그만큼 핫했고 뭐 어디 뭐 잡지 광고 막 핸드폰 광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휩쓸지 않은 게 없었죠. Oh, finally, 펭귄킬러님 정답 들고 오셨네. 신기신기 동방신기. 뭔가 냅다 여기 정답 이렇게 보내주신 느낌인데. 알고 계셨군요. So, looks like you did really know the answer. Okay, good for you. 별초롱짱 모닝그루버도 동방신기라고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카시오페아 하면 동방신기 맞잖아요. So, the answer is TVXQ, 동방신기였습니다. 자, 정보 나갈게요. So, this song by 다섯 손가락. This was originally released by Korean band 다섯 손가락 back in 1986, everyone. Back to the 80s on their second album. And the nostalgic song looks back on childhood dreams and innocence through the image of a yellow balloon. So, no wonder why it's such a wholesome music. And it became one of the band's signature songs. 또, 시그니처 음악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무해한 그런 음악 아니겠어요? 지나가버린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아름답고 귀엽고 말랑말랑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And to talk about this remade version, TVXQ의 풍선. So 동방신기 remade 풍선 back in 2006. For their third album, 무려 2006년에, 2006년도 되게 이제 오래전이죠, 벌써. So the remak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gave the song a brighter, more colorful idol pop sound, helping introduce the 1980s classic to a new generation of K-pop listeners. Now, I had no idea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at all, because the first time I heard this song, 풍선, I just thought that it was by 동방신기. 저는 뭐 한치 의심도 없이 동방신기의 노래인 줄 알았었거든요. Now, to give you guys some interesting fact, the song became so strongly associated with 동방신기 that during the 2023 World Scale Jamboree K-pop concert, a broadcast graphic mistakenly identified 동방신기 as the original artist.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실제로 원곡자가 동방신기라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잠보리 축제 때. And the actual original, however, was once again released by 다섯 손가락 20 years earlier, everyone. 20 years earlier back in 1986. It's kind of creepy when you think about it because 2006 is like 20 years ago already. 그럼 40년 전에 나온 거고. 야, 진짜 세월 어떡하면 좋아요, 그죠? 아니, 뭐, 동방, 정말 이 노래 되게 나름 신선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올드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동방신기의 풍선. 벌써 이게 2006년, 믿기지가 않아요. 2016년도 벌써 예전이고. 야, 여러분들, 세월 참 빠릅니다, 그죠? But anyways, that was the answer. 동방신기였어요. 아, 이런 말 하는 제가 너무 싫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It's so good. It's okay, Morning Groovers. 우리가 조금 있다가 동방신기의 풍선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So obviously we will let you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풍선 by 동방신기 in just a minute after I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주말에 바다 당일치기로 다녀오고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까지 영화 섭렵하고 감기 기운을 얻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d a packed weekend. You went to the beach and also you watched two movies in a row, is it? 연속으로 보신 건 아니겠죠? And then at the end of the day, you caught a cold. Oh my goodness. 우리 체육부장님, 감기 좀 자주 걸리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감기 걸리셨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안 나온다고. Oh,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Morning Groovers. 여름에 감기 은근히 좀 걸리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친구들이랑 개모임을 했는데

친구 한 명은 또 아파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You know, if we don't take a good care about our health, we miss out just way too much in our life.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친구들과 갯돈 타가지고 저녁 먹는 것도 놓치고 휴가도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선이고요. 제철 평양냉면님 오셨습니다. 써머피디님 알바생 왔어요. 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디세이 또 보셨다고? 이거 다들 보시네. 이거 IMAX로 봐야 되나요? 모닝그루버들? 이거 촬영 자체를 IMAX로 했다 그래서 So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you to watch Odyssey on IMAX because it was filmed on IMAX camera. Is that right? 그럼 뭐 실제로 내가 영화를 딱 봤을 때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좀 잘리는 건가요, 영상이? 아, 그래요? 밖에서 이미 보셨나 보네.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잘린 영상 보는 거좀 억울한데? 애초에 촬영을 IMAX로 했으니까. But then it's a huge competition, everyone. I actually tried booking for a ticket on IMAX version. 근데 무슨 주말 밤 11시도 다 매진이에요. 꽉차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N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전좀 이따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IMAX를 보고 싶은 욕심 아직 버리지 못했거든요. 어때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약간 스포를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Big casting indeed in that movie, right? So many good actress and actors. 그래서 좀더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는 합니다. 우리 고양이 CSI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Back in college when I took statistics exam and was the only student out of 200 to solve a specific problem, I felt so proud of myself. 이런 희열.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든 모닝 그룹어들, 어린이들 또 학생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멋진 일이에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다 이렇게 풀고 아, 제법 멋진 나. 너희들 이거 못 풀었지? 난 이거 내가 정말 노력해서 풀었다. 이런 그 기분 여러분들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That's why you have to study hard. 좀 잔소리 요즘 되게 많아졌죠, 저. 진짜. I can actually feel it that I've become this huge big nagger. 건강 챙기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엄마 말 열심히 들으세요. 이럴 땐 뭐다? Song break! 동방신기의 풍선입니다.

Habana und Teletubby Nana. Habana und Nana. Boo!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을 다녀오신 모닝그룹어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의 온 나나.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의 온 나나. Havana의 온 나나.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G1 Jung Morning Groover says,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hello!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 모드인데. 지원장 모닝그룹을 welcome. 오,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을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We have reruns. 재방송도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정 모닝그룹어.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하바나 온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This is by Shakira.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You make a woman go mad. 네?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then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Alright, 표현해면 뭐인 거로 봐.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Sing it together with me.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0: 여러분, let's go visit Havana.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 hint about what I forgot this morning. So because I forgot this, I went down to the parking lot again, assuming that I left it in the car.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1: 정말 짱났어요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0: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1: 혹시 정신? 몸만 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썸머피디님 친 거예요
0: 아 정신을 놓고 하죠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1: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fun,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0: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고요.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1: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No, I'm all calm.
0: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3628 모닝그룹 says 안녕하세요 사용과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 하트하트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1: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0: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1: 그건 아니고요. 차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0: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e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1: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Stop telephoning me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0: Stop calling me, okay?
1: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0: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1: I'm kinda busy, 난 너무 바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070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모닝그룹은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7시 반 출근해서 모닝그룹을 살짝 듣고 아쉬웠는데 병원 갔다가 늦게 출근해서 노래방 코너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배님이 들고 오신 건 하루살이 빠진 텀블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텀블러를 제가 두고 왔다고?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ully because the fun part starts later in the program.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뭐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오,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Kim Span Morning Groover says 핸드폰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laptop, I've been working on it. 아, 아니면 아까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 되게 멀리 살아요, 여러분들. I live really far from here. So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If you're watching me on a VR radio, you'll be able to guess the answer pretty easily. 평양냉면님, 미모를 두고 왔다고요? 저 오늘 안 예뻐요? 진짜. How can you say this? I've got my beauty?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고 왔거든요? So I would carry around my makeup kit. And I forgot my makeup kit. 어머, 저는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미모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ybe I look less beautiful today. I look extra beautiful the other time. Anyways, 여러분, 다음 노래가 나갈 때 정답 공개해드릴게요.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just a second, Morning Groovers. This is a song dedicated to our 박은희 팀장님. After school, Diva. Diva입니다. Because she is DJ, Diva. DJ Va, the Diva입니다, 여러분들. Diva DJ. 오늘 밤, 매일 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Diva, Diva. That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야!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morning groover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그룹어는 9087 모닝그룹어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그룹어 수당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s,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박리 DJ 박리 Let's go! 아, 1, 2 밖에서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는데 아,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달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견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같이 떼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오빠의 Heartbeat 들으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우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요.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우리 팀장님. 박우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played.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세요.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at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영양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Mashup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우님께서 Mashup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해주세요. This is 모한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vibe 오케이 이렇게 끌어진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우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ou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 9087. 오늘 명예의 모닝 그룹이죠. 엄정화의 ending credits.

0: time.
1: Now, before getting into this, Young 9435 Morning Groover said, 키위 악센트 궁금해요.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진짜 오래전에 했던 거라서 너무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From what I can remember to do a Kiwi accent 뭐 예를 들어서 Oh my head hurts right now 이런 거를 Oh my head hurts righ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Please excuse me if you happen to be a Kiwi Morning Groover 혹시 듣고 계신 뭐 Kiwi Morning Groover 계시면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Beeper. 맞습니다. 드디어 타임캡슐에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삐삐예요. 지금부터 삐삐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삐삐 세대 모닝그루버들 소환할게요. 삐삐에 얽힌 사연 추억 모두 보내주세요. Send me your own memories and stories about beepers. 삐삐 세대 모닝그루버들 다 나와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삐삐 음성 메시지 들으려고 쉬는 시간마다 공중전화 앞에 줄 서 있던 생각나요. 뭐 이런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삐삐와 공중전화는 또 이제 한 패밀리였으니까요. 012-2486은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585-8486은 오빠 사랑해. 아시나요? 뭐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And maybe a story like in the past, if there were no beepers, we couldn't contact each other. If there was an urgent matter, we would beep each other and find a payphone to make the call. Looking back, beepers were really useful back then. 이런 사연 다 좋으니까요. 삐삐에 얽힌 나만의 추억, 나만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삐삐 관련 사연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노래를 들을 건데요. We have a song by 자우림. 이 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1717-1771 제목이 좀 숫자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유명했죠. 뒤집으면 I love you랑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Let's take a listen.

And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again, today's topic is beepers. 오늘은 삐삐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반장님께서 Time Capsule Go Go 이라고 해주셨네요. 이 코너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I know that. 그리고 혜민님께서 저는 엄마가 삐삐 세대였다고 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I think similar to me also. I think my parents were in the beeper generation. 5616 모닝그룹어께서 삐삐 암호 앗 지금 17317071 보내려고 했는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basically everything had to be typed by numbers if you used the beeper. So if you wanted to text someone you had to use those secret codes with numbers. 그리고 17317071은 I love you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삐삐 숫자가 나오는 액정을 뒤집어 보면 I love you와 흡사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사랑 고백하고 또 그런 삐삐 암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고백에 진심이었군요. 이렇게 숫자로 또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감성이 있었다니. 4288 모닝그룹어께서 굿모닝 하트 저는 삐삐 세대입니다. 과외 주던 대학생 오빠가 생일 선물로 줬던 빨간색 삐삐가 불현듯 떠오르네요. 삐삐 음성 메시지에 음악도 남겼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시대는 모든 게 기다림과 설레임이 공존하던 때였어요. 그립네요. So back in those days, it was quite normal for us to wait and expect the good things to happen in the future. And your tutor, which was your 오빠, they gave you a red colored beeper for your gift. 와 완전 사심 있으셨네 대학생 오빠가 보통 과외 해주면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삐삐를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요? 뭔가 과외 선생님 겸 썸남 아니었나요? 저도 과외 정말 많이 했고 한 200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단 한 번도 학생에게 이런 선물 준 적 없다고요. 더 스토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288 모닝그룹어 3378 모닝그룹어께서 무조건 파리파리 빨리 음성 들어라 크크 전화번호 적은 수첩 들고 다니면서 삐삐를 쳤죠. 나중에 PCS가 나와서 삐삐 호출 받으면 PCS로 전화를 했었어요 라고 Oh my gosh, we used to have a number book back in the days, right? Because we couldn't add numbers on the phone.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 뭐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 적고 숫자 적고 막 주소까지 적는 란이 있었는데 그 수첩 들고 다니면서 한 장 한 장 넘으면서 오늘은 누구한테 삐삐를 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연락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파리파리를 하셨군요. 파리파리. 뭔가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만약에 삐삐 세대였으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또 숫자가 파리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파리파리 우리나라 사람들 포기할 수 없죠. PCS도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약간 시티폰과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 이런 추억의 아이템들이 곳곳이 소환이 되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삐삐에 관한 모닝그루버들의 추억 사연 다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end me any stories or messages that revolves around beepers.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Let's now take a listen to 다비치 파리파리.

우리 0362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께서 92년도에 아버지께서 삐삐 처음 사셨을 때 시골이라서 호출에도 수신이 안 되어서 군대에 휴가 나온 제가 이리저리 들고 움직이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져서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에 가셔서 술만 드셨던 기억이 나네요. So when my father first bought a beeper, we were in the countryside and couldn't receive calls properly. So when I was on military leave, I moved around carrying it and accidentally dropped it, causing the screen to break. I remember my father didn't say anything and just went to his room to drink. 아, 뭔가 좀 씁쓸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삐삐가 꽤나 좀 가격이 비쌌나요? 어느 정도 가격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제 또 저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하셨나 봅니다. 아이고. 7734 모닝그룹업께서 꼬마였을 때 아빠 손잡고 사러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 작은 전자기기가 흔치 않아서 신기하게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I know the design was so cute and so little, and with that you could contact with each other, and it was something very spectacular back then. 그 당시에는 너무 혁명적인 그런 기기 아니었나요? 그쵸? 지금은 뭐 물론 스마트폰과 비교를 절대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 자체가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3378 모닝그룹업께서 친구들 삐삐 번호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 10개 정도밖에 못 외웁니다. So we used to memorize a lot of numbers back then and you can only remember 10 numbers nowadays. 많이 외우시는데요? 와, 저 분발해야겠네요. 저는 5개도 못 외우는데 우리 3378 모닝그룹업 아직 많이 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3195 모닝그룹업께서 등교 준비하는 8살 딸이 엄마 삐삐가 뭐야? 하길래 공중전화까지 설명했네요. 제가 늙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이에요. I'm pretty sure that your daughter has some good time learning about these new things. 또 우리 8살 딸아이에게는 새로운 것이겠네요. 우리한테는 추억을 또 이제 회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8살 딸아이한테는 너무 신기한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I guess you had some fun conversation with your daughter in the morning time. 8712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삐삐는 좋아하는 오빠를 부르는 친구와의 암호였어요. 오빠 왔어? 대신 오늘 삐삐 왔어? 삐삐 봤어? 오빠 봤어? 이런 식으로요 라고. Oh wow, so beeper used to be a secret code to refer to someone that you had a crush on. 오빠를 삐삐라고 칭하셨구나. 아, 삐삐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8712 모닝그룹어 선물 챙겨드릴게요. 2735 모닝그룹업께서 라떼, 그때 나름 신세대들은 작고 컬러풀한 걸로 개성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삐삐줄, 점점점. 지금 세대들 스마트워치 시계줄 바꾸듯이요. 필통에 청바지에 슬쩍 보이는 줄 기억이 나네요. Oh yes, of course the accessories, items that goes along with those beepers were very trendy back in time, right? It was a way to express yourself, to express your style and character and things like that. 이런 것들 유행 되게 많이 했었을 텐데요. 9356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스스로 20개 채워뒀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남기거든요. 인기남이었죠? 사랑해, 마누라라고. 아, 또 마누라분과 또 그 당시에 여자친구분과 음성 메시지 많이 이렇게 주고받으셨나 봐요. 20개밖에 못 채운다니. 요즘에는 진짜 기가바이트 얘기하는데 와우. 음성 메시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지. 우리 9356 모닝그룹업께도 선물 드리고요. 0H 모닝그룹업께서 삐삐번호 하면 사랑해라는 뜻인 486이죠.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mean, Korean people back in the days expressed their love without hesitation using various means and methods, right? 참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표현하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486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했다니.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Yuna with 비밀번호 486.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 주제. Before actually getting into and talk about the subject that I want to focus on today is on the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just give this song a listen. 먼저 한번 주제 제시를 하기 전에 이 곡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That was 지텐의 백야였습니다. I listened to this song over the radio over the weekend, and I just love it.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곡을 듣고 아 멋진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there's one part of this song about the singing of 지텐 that kind of really caught me, off guard. I know it's a style of singing that we listen to, we are accustomed to actually listening to, from a lot of 가요s and a lot of pop songs. 근데 이 중간에 난 울지 않을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간 높은 음이긴 한데 난 울지 않을래. 난 울지 않을래.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해봤는데 이 노래 자체가 조금 높아서 You see what I'm saying? 울지 부분에서 it goes into the falsetto mode. 이제 진성으로 부르다가 좀 낮춰서 보면 난 울지 않을래. 아, 또 음정이 안 맞네요. 이렇게 하니까 You know what I mean, right? 그래서 이 진성으로 부르다가 살짝 이 가성 쪽으로 넘어가는 창법이 있는데요. When you kind of go into 가성 full time, you can say flip into falsetto. Falsetto로 flip 한다라고 하거든요. Flip into falsetto. Or 약간 두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flip into head voice. 근데 이렇게 울치에서 지만 가성으로 살짝 넘어가고 다시 진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가성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빼면서 이 가성으로 이제 한두음을 하는 것을 그냥 vocal flip이라고 많이 합니다. So, this kind of example of singing just a couple of notes with the falsetto and then back into your just a normal voice is usually what we refer to as a vocal flip. Flip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flip 테크닉이 이렇게 잘볼수 있는 그런 곡들을 찾았습니다. I try to search song that demonstrate that kind of flip.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많은데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힘들게 찾은 곡인데 이 곡에서 어떤 부분에서 플립이 일어나는지 Can you listen to this song in full and see where that flip happen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범준 씨의 곡이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Did you catch where the flip happens? I think there was about three of the parts of the song that the flip happens. 아니 이런 주제까지 이렇게 동원해야 되나라는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Right? 그죠? 근데 이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어떤 계절이 너 아 진짜 아 제가 참 노래를 좀 잘했으면 이게 이 세그먼트가 참 잘 될 텐데 코너가 어떤 계절이 너를 이렇게 되죠 계절이를 잠깐 이제 가볍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가성으로 That's what the vocal flip is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가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진성의 힘을 빼면서 순간적으로 가볍게 이 숨 섞인 소리로 넘어가는 느낌 vocal flip이라고 합니다. So if the voice doesn't switch completely into a full falsetto but instead just simply releases some of the weight of the chest voice and momentarily sort of becomes lighter and airier and more delicate. The term vocal flip is often used to describe that kind of a transition in a song. 맞아요. 꽃이 피는 거리에 맞아요. Wisdom 님 says 꽃이 피는 거리에 제가 따라하진 않을게요. 그냥 I was actually trying to thinking of maybe making this into a YouTube short. YouTube short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demonstration이 안 돼서 포기.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봤는데 as I said, you know, 이런 것들은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안 찾아져요. You know, if you try to look for these kinds of, I know these kind of songs are everywhere, right? This kind of vocal technique are found everywhere, the songs we listen to. 근데 찾으려고 하면 꼭 안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곡은 정말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곡에서는 언제 vocal flip이 일어나는지 try to see if you can kind of pinpoint where the vocal flip happens in this song.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This is 이적 다행이다.

이적 다행이다였습니다. You can spot it right away because the title of the song. That's why, probably why we remember the title of the song so clearly because that is the highlight. Wisdom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셨는데요. 다행이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다가 이제 가성인데 the falsetto part 다 가성인데 it's not. Such a high note. 보통 이제 그 falsetto 부분은 가성 부분은 높은 음을 보통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데 in this case 이적사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행으로 가면서 약간의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살짝 I think that is the beauty of 이적사 singing in this part. 그래서 다행이다. Oh, I got it right. Oh, I'm so proud of myself. 죄송합니다. 아까는 좀제 데몬스트레이션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Do I not sound close to 이적 on this one?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nother example that I found when I was doing soundbite segment, one of our soundbite interviewee, 예린 양, said she really loves listening to 한로로's song, 사랑하게 될 거야. And then she is a 국악 major, right? So whenever she sings these 가요, sometimes her 정가 style of singing comes out. 그래서 이제 한로로 이 시의 그이 노래를 예로 들면서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봤던 대목이 있거든요. Let's see if you can spot where vocal flip happens in this song. 한번 들어볼게요. 한로로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You see a lot of vocal flips, but again, 한로로 kind of very effortlessly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the falsetto and the, just the you know regular voice. 거의 이 너무 자연스럽게 가성과 이 진성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it's kind of hard to tell. 근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래도 이게 여성곡이니까 제가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렇게 you see what I mean, right? 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Well, it was kind of short segment, right? But you see the gist of it, right? 이 가끔가다 이렇게 들 때 보컬 플립이 아름답게 intentionally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곡들 참 멋진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보컬 플립을 들으실 수 있는 곡 하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성시경 씨의 곡인데 성시경 I think does a lot of not, I would say not a lot but he does an excellent vocal flips in many of his songs. 이 거리에서라는 곡인데 이 곡도 들어보시다 보면은 아 여기서 바로 보컬 플립이 일어나는구나. You kind of can instantly spot where the vocal flip happens. Apologies for my poor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fine songs that are mentioned here today. 죄송합니다. 제가 곡들을 좀 망친 곡들이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성시경 거리에서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 selected to match each 동요. 뭐, 이 포맷은 이제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요. 각 동요에 어울리는 또 이어듣기 좋은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first song is titled 언제나 나답게. 언제나 나답게. 작사 한은선 and 작곡 이진희 and the singers are 노래마을 아이들. 작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사의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곡 설명 보내주셨는데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빛깔이 모여 있기 때문이고 높은 음, 낮은 음, 긴 박자, 짧은 박자가 어울려 한 곡의 노래가 된다. So rainbow is beautiful because it is made up of many different colors. In the same way, high notes, low notes, long rhythms, and short rhythms come together to create a single song.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아름답듯이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빛깔로 꿈을 키워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노랫말에 담아보았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The world becomes more beautiful when diversity is embraced and different voices exist in harmony. So these lyrics were written with the hope that every child will grow their dreams in their own unique color. 맞습니다. 그런 생각, 당연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그런 이유다. 다시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만 다시 곱씹어 보게 되는 These are very simple truth, but if you think more about it, more deeply about it, that is so true. And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곡이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This is 노래마을 아이들 is the singer 노래마을 아이들이고요. 노래 제목은 언제나 나답게.

언제나 나답게였습니다. 어우, 뭔가 잠이 졸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확 깨는 그런 참 청량한 목소리네요. 노래말 아이들, what a refreshing voice to hear children singing so passionately and so vigorously. 뽀글님께서 나답게 사는 것제 인생 목표인데 하하. If you think about it, right? Live like yourself. 나답게 사는 것 진짜 that is, a profound question that we face with every day. 그렇죠. 나답게 사는 것이 뭔지. 나답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렵죠. Because first of all, we are just in such a difficult mode of chai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 people. 남하고 비교를 항상 너무 하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거는 너무 힘들다. 나답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if we can just do that, manage to do that, right? It's just life will be so much easier and so much more happier.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모양, 달 모양, 하트처럼 서로 달라. 더 특별한 너와 나의 무지개 꿈. Like circles, triangles, squares, stars, moon, and hearts, you and I are different. And that's what makes our rainbow color dreams so special.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있게, 멋지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꿈을 이루어요. Even if you move a little slower, even if you're different from your friends, be confident, be proud, and be yourself. Yes. Be yourself. 아, 이 곡이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곡은 아닙니다만. So our cutie님 are making a guess as to what my matching song would be. Wisdom님께서는 도레미송? good try, good try. Jenny님께서는 Impellatory Somewhere Over the Rainbow. Good try. Although it's not really, same context as these songs are. This song is. 제가 준비한 곡은요, True Colors라는 곡입니다. You with the sad eyes, don't be discouraged. Oh, I realize it's hard to take courage in the world full of people.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and the darkness inside you can make you feel so small. But I see your true colors shining through. I see your true colors, and that's why I love you. Don't be afraid. 그렇죠. In the world full of people,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뭔가를 못볼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고 그것이 shining through 그 빛나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것을 볼수 있어. 나의 true color를 보여줄 때 사람들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사람들과 비슷하면은 빛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너의 true color를 보여줄 때 우리는 빛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약간 도덕식한 강의 같아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매칭송입니다. 신디 로퍼, True Colors.

True Colors, Cyndi Lauper. What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So don't be afraid to let it, let them show your true colors. Let them show라는 건 당신의 어떤 진정한 색깔을 말하는 거죠. 색깔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Your true colors are beautiful like a rainbow. 굉장히 맞닿는 부분이 있는 두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칭해봤습니다. Cyndi Lauper, True Colors, and the I matched it with the 노래마을 아이들 언제나 나답게. So first pairing is finished. Let's move on to second. 두 번째 곡은 굉장히 재밌는 곡인데 일단 제목에서부터 슈가 슈가 붐붐이라는 곡입니다. Sugar Sugar Boom Boom.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슬프고 우울할 때, 친구와 다툴 때, 용기를 내 힘껏 소리쳐봐, 슈가 슈가 붐붐. So when you're feeling sad or blue, or after a fight with a friend, be brave and shout it out loud, sugar sugar boom boom. 동화 속 마법처럼 신기한 일들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이제 주문을 외워봐. Just like the magic in a fairy tale, wonderful things are about to unfold for you. So go ahead and say the magic words. Sugar, sugar, boom, boom. I don't know how sugar, sugar, boom, boom is supposed to be a magic word, but it doesn't matter, right? Whatever the child feels are their magic word, you say it and things will happen for you. 그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설렘 중창단의 곡인데요. 들어보실까요? 슈가 슈가 붐붐.

0: 슈가슈가 붐붐이었습니다. 신나네요. 설렘 중창단의 뮤지컬리 very sophisticated the harmony too. 굉장히 곡 구성도 상당히 저는 재밌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It just goes beyond the boundary of 동요 sometimes. 약간 동요의 약간 느낌을 넘어서는 듯한 그런 어떤 음악적인 또 그런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right? 제가 고른 곡은 it's the part of Mary Poppins soundtrack. Mary Poppins 잘 아시죠? 줄리 앤드루스가 원래 부른 곡인데 the version that I prepared today is done by Kacey Musgraves. A Spoonful of Sugar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또 재밌는 그런 어떤 면이 생기면은 금방 수월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The job is a game, and every task you undertake becomes a piece of cake. 뭔가 이렇게 piece of cake이라는 건 뭔가 쉽다라는 얘기죠. 수월하다는 얘기인데,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뭔가 이 설탕 한 스푼이 있으면은 약을 먹기도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The medicine go down. Just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in the most delightful way.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은 뭐 사탕을 같이 준다든가 그런 얘기겠죠. 함께 들어보실까요? A spoonful of sugar from Mary Poppins, but this one sung by Kacey Musgraves.
1: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The job's a game.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Medicine go down. 이 한 세트를 해야지 완전히 부르는 것 같았어. A spoonful of sugar, Mary Poppins, Casey Musgraves. Julie Andrews 버전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버전인데 오늘은 조금 말은 take로 가져와 봤습니다. Hope you enjoyed it. Did you like my pairing of sugar sugar boom boom with a spoonful of sugar? 너무 이 가사가 간결하고 이제 심플하잖아요. 그죠? 이 설탕 한 스푼이면은 이 약을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가사인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사가.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른이 듣기에도. So hope you enjoyed our segment, 동요 Weekly Today. Venga Boys의 Boom Boom Boom Boom입니다. Boom,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very outfit has a name, as we've been talking about, fashion terminology. So does every song in music. Just like a polo shirt or halter neck comes with a backstory, pop music has its own fashion vocabulary. Except instead of fabric and stitches, it's made of, you know, terminologies like beats, hooks, and riffs. 모든 옷차림에는 이름이 있듯이 모든 노래에도 이름이 있죠. 패션에서는 뭐 이제 옷을 만드는 원단과 바느질이 있다면은 이 음악에서는 음악을 만드는 뭐 비트나 후크, 그다음에 리프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So today we are opening up the musical wardrobe and try on some of the must know terms of popular music. 이 패션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역시 이 용어를 아는 것은 이 음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강의라고 해서 이제 뭐 이 지루한 강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서 그 용어를 설명하는 예를 곡으로 틀어드릴까 합니다. So let me go over some of the very basic terms of music. That would definitely help help us understand and enjoy music better, I think. 그래서 너무 이제 쉬운 아주 basic부터 시작하면 intro라는 단어가 있죠. intro는 이제 곡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뭐 곡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개 같은 부분인데 보통은 그냥 연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벼운 연주로 이 인트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ually the intro are instrumental part before vocal kicks in. It could be just an introductory passage that kind of gives you the vibe of the song overall. Or some songs would have a very intense chorus to start off the intro. 뭐 이제 편곡자의 그런 그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트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이냐면요. 인트로에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So today, a lot of music has intro that you know goes right into the conclusion.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죠? It's a age of short form media. So I mean, they need to get to the conclusion right away. 뭔가 이렇게 빨리 확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인트로에서 인트로가 바로 후렴구를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So, hook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hook은 이 어떤 특정 곡에서 어떤 특정 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It could be different parts of the song because hook isn't necessarily about a certain part of the song. 하지만 그 곡에서 가장 캐치한 귀에 딱 들어오는 아, 이 곡 하면 딱 그 부분이 생각나더라. 그런 부분은 이제 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후렴구가 훅이 될 수도 있고요. The chorus part could be the hook or even some intro pattern could be the hook of the song, right? 이 곡 같은 경우는 인트로이면서 훅이면서 또 코러스인 거예요. 인트로에서 바로 이제 훅으로 들어가는데 이 훅이 바로 이 코러스 멜로디인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시작부터 대놓고 나 이런 노래야. 나 너무 좋지. 라고 바로 시작해버리는 그런 곡인데 또 엄청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곡입니다. Sean의 Way Back Home.

Sean, way back home. So, Music Terminology 101 시작했습니다. 인트로 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So Sean's Way Back Home is a great example of having a hook as the intro.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코러스에 들어간다. 후렴에 아예 그냥 후렴부터 시작하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고요. It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a hook as the intro. 하지만 또 이제 처음에 훅을 이제 코러스를 부르잖아요. 후렴을 부르는데 후렴을 부르고 나서 다다다나나나나나나 그게 이제 또 기타 연주로 나옵니다. So 좋다고 생각하는 훅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That is just a way to get the listeners into the song without giving them any space for anything else. 참 그런 곡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 곡의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 me get into song structure. I'm not trying to bore you with this terminology.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terminology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So, if you go into song structure, 보통은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을 verse라고 하죠. verse. 그러니까 A, B, C로 나눈다면 이제 C가 chorus, 후렴이라고 하면은 if you divide a song into A, B, C, verse is usually where we say A and B takes place. 보통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 부분이죠. 가사 내용에 또 변화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A, B로 나눠서 이제 verse가 진행이 되는데 서서히 이런 분위기의 기승전결의 어떤 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 코러스까지 올라가는 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Usually a song is structured in A part and B part in verse, and it gradually builds up a rising arc of tension and release and the sort of leading into the chorus part. 그래서 이제 코러스 파트는 보통 이 후렴이죠. 이 unofficial한 language로 사비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가장 반복이 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o chorus part is where it's very memorable. 하지만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I think you're all aware of this in terminology. Verse에서 이제 AB로 갔다가 이제 chorus로 가는데 there's something called D bridge. Bridge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후렴에서 보통 곡이 끝날 수도 있어요. I think, if you look back in the 70s and 80s, I don't think you had that many bridges in a song, right?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 후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후렴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뭔가 끌어올리는 후렴을 재도약하는 하게 해주는 그런 파트가 나오는데 그걸 바로 이제 bridge라고 합니다. So a bridge is meant to come after a chorus, and it is meant to kind of give chorus a second build-up. 근데 이제 D bridge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가 이제 보통 이 structure이잖아요. C가 이제 chorus. D라는 이유는 C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chorus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D라는 이 알파벳이 붙었고 그냥 보통 브릿지라고 하기보다는 D 브릿지라고 하면 이제 코러스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브릿지이기 때문입니다. And 설명만 들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right? But if you listen to any song these days, if you listen to any ballad song, you'll see D bridge part.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 아, 디 브리지가 이거구나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곡인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Park Hyo Shin 야생화. Great example of having a deep rich. 그 매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그 부분이죠. That is deep rich. 그래서 이제 deep rich를 하는 이유는 it is kind of a give the chorus a second sort of a highlight. 다시 빌드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러스를 빛나게 해주는 건데 in this case, deep rich를 하고 한 조바꿈을 해요. 그러니까 키를 하나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even more emphasis on the chorus. 뭐 흔하게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키를 올려서 이제 보통 사람이 절대 다 할 수 없는 음까지 가게 되죠. Only 박효신 can do this kind of thing. So let's get to the next chapter. 다음 chapter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이제 언급을 한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 I think you have probably heard me mention this word quite often. Riff. Riff is kind of a repetitive pattern in a song. 보통 곡 하나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락 음악에서는 주로 이제 기타가 주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타 리프가 곡의 심장이기도 하죠. So in rock music, you know, guitar is the main instrument. So guitar usually is responsible for playing those kind of riff. So you'll hear a lot of iconic guitar riffs. 뭐 너무 많죠. 뭐 Smoke on the Water, 따따따따따따, 뭐 Enter Sandman, 따다다다다. 아, 제가 이제 입 기타를 치니까 이게 뭔가 약간 트로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리프라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또 feel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feel 아니면 이제 그 동사형으로는 fill in이라고 하는데, 이 곡에서 이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부분이죠. 이제 파트에서 한 파트에서 한 섹션에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데 그 빈 구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길게 한 두 마디일 수도 있고. So when a song goes from one section to another, there is usually a very short moment of space. 한 박자, 두 박자 정도의 빈 구간이 있는데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을 바로 fill이라고 합니다. Usually you'll see a lot of you know, drums do this kind of fill in.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이제 드럼이 많이 하는데 이 Led Zeppelin의 곡이 하나 있어요. Let me take a Led Zeppelin song as an example. A song called Moby Dick. 보면 Moby Dick에서 보면 기타 리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기타 리프가 반복되는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바로 드럼이 fill-in을 하는 아주 멋진 그런 다이내믹을 보여주는 곡인데 이거는 잠깐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메인 리프가 딴다따라나나나나나 그러면 이제 드럼이 둘둘둘 이게 그게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걸 수도 있는 게 드럼이 너무 멋지죠. So that is a combination of a riff and a fill-in. 이 에드가 윈터 그룹의 이 프랭킨슈타인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 역시 엄청난 그런 아이코닉한 기타 리프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럼이 그 공간을 메워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그렇죠. 들리시죠? 따단따단따단따단 약간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거예요. Of course, you don't have to. 근데 왜냐면 이 곡은 리프 자체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But it just makes it more interesting and gives it more dynamic. 그래서 이렇게 기타 리프의 사이사이를 이 fill-in이 채워주는 그런 어떤 구성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But I only talked about the rock music, right? 하지만 이제 그 일렉트로니카 음악에서 역시 이 fill-in을 하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는데

있는데 also in electronica music there is a feeling that it does not only apply to rock music. 이 일렉트로니카 음악에서 feeling은 기타가 이제 일렉트로니카에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기타나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베이스나 드럼이 feeling을 해주는데 Fatboy Slim의 이 Praise You라는 곡이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때 이렇게 따따라라라라 그게 이제 메인 리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잠깐 쉬면서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따라따라 그러니까 드럼 필로 막 이렇게 채워주면서 다음 섹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똑같은 이제 동기를 또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프레이즈 한번 더 들어보시죠.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오늘은 이 프로그램 전체 주제에 맞춰서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 음악 장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버리는 나의 음악적인 어떤 지식이 정말 하찮은 지식이었구나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Today, in line with our theme of the day, I'd lik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 probably have talked about before, I have touched on before on this segment especially. But this time, it's about the bias that I had toward a certain music genre and the moment that I realized how utterly wrong I have been and how short my music knowledge was. 먼저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 40년 정도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아니네요. 30년이네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So, let me start with the classical music. I only started listening seriously about 10 years ago.

means roughly 30 years of my life I had really fixed ideas about classical music and refused to listen to it. 그럼 어떤 선입견이었냐 하면은 이제 클래식 음악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그런 음악이라는 이 좀 지루하고 그런 음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웬걸 정말 나의 생각이 너무너무 틀렸고 이 편견이었구나라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시점부터 아마 클래식 음악에 좀 더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For example, if you listen to Mahler's symphonies, right, you find they are even more aggressive and passionate and heavier than even some heavy metal, progressive heavy metal music.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러의 교향곡을 들어보면요, 어떤 이 프로그레시브 메탈보다도 공격적이고 격정적이고 헤비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And composers like Shostakovich or some modern, you know, classical composers, right? Their music can be very cold and eerie and avant-garde and unsettling, so to speak. 이 쇼스타코비치나 이 현대 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차갑고 섬뜩하고 이 아방가르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고요함, 평화로움, 아름다움 그런 음악을 이라는 편견을 갖게 해준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 피아노 솔로 피스입니다. 슈만의 곡인데 너무 유명한 곡이죠.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인데 슈만의 어린이 전경 13곡 중 7번째 곡이죠. 트로이 메라이, 블라디미르 호로비치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이런 음악인 줄 알았어요. 클래식 음악은 전부 다 들어보시죠.

So that was Vladimir Horowitz, Schumann, Kinderchen and Troy Merai, Opus Number 15. 이런 음악인 줄 알았어요, 다. 아니라는 거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는 그렇다 치고 이 대편성 오케스트라인데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even the symphony setting, right? The orchestral setting still sounded peaceful and

calm and beautiful, just like this one. 베토벤인데요. 피아노 콘체르토 number 5 in E flat major, Emperor number 2. Second movement, Adagio on poco mosso인데 그냥 이 대편성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음악, 그런 생각이 들게 어떤 편견에 일조를 한 그런 곡이죠.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성진 피아노고 컨덕터 정명은 with One Korea Orchestra.

So just got started with the Music Boutique segment. 아마 이 편견 시리즈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편견 시리즈는 좀 몇 번을 더 해야지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So I started with the bias that I had of classic music,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조금 지루한 음악으로 이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갖게 해준 그런 클래식 음악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슈만의 이 트로이메라이 먼저 들려드렸고요.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 하나만 치니까 당연히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고 하겠지라는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That was not true at all. If you listen to a lot of Beethoven's piano sonata, 그냥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만 들어봐도 이게 피아노 음악이라는 게 절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집에서 그냥 고요하게 들으려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샀다가 아, 아니었구나 그게 라고 이렇게 쉽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편성 오케스트라에서도 들으신 그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엠퍼러 같은 황제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평화로운 그런 이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클래식 음악은 이런 거지 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한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I took Shostakovich and Mahler as an example, right? That the classical music can be as heavy as any heavy metal music. 그래서 이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도 와 정말 진짜 예상 밖의 그런 클래식컬 음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도 꽤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또 그러면서도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아주 재밌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플레이풀하고 코미디 같은 그런 요소도 있고 재밌는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쇼스타코비치가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음악이구나라는 또 선입견을 다시 한번 깨게 해준 그런 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스위트 넘버 1인데요. 첫 번째 무브먼트 왈츠인데 This one was conducted by Ricardo Schei and the piano Rano Brautigam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at was Shostakovich Jazz Suite Number 1, First Movement Waltz. Conductor Ricardo Shai and piano Ronald Brautigam. 그래서 이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클래식한 음악도 그냥 너무나 다양하고 1부터 100까지 있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들어보시면 이제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분위기상으로 이제 풍자나 이제 이 섬뜩하면서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Shostakovich's music often conveys an eerie, almost kind of like a darkly comic tension through dissonance and satire. 하지만 이렇게 또 귀여운 재미있는 음악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클래식 음악 하나만 더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또 돌아오는 게 이런 이 adventurous한 그런 말러나 이제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듣게 되다가도 원래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선입견, 아주 평화롭고 이 완벽한 어떤 이 대칭을 통한 어떤 편안함 도 있는 음악이다. 이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I had regained my impression of a classical music being really peaceful through this perfect symmetry. 이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들어보면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벽한 어떤 대칭을 통한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음악이 역시 또 클래식한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Goldberg Variation. So the Goldberg Variation by Bach is, framed by same aria at the beginning and end, with 30 variations arranged in a very precise pattern, creating a grand musical symmetry. 들어보시면 이제 처음과 끝이 이제 아리아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또 30개의 변주를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런 이 엄청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Goldberg Variation 들으면서 참 마음의 평안을 또 많이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So, this one is by Glenn Gould, Goldberg Variation.

That was Glenn Gould Bach Goldberg Variation, BWV 988 Variation, 13A2 Clav 들어봤습니다. 5750님께서는 대위법의 Bach 예상했어요. Bach and his counterpoint, I knew it. 하! 이렇게 5750님.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힘들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0: TBS EFM
1: 炎热的夏天很容易中暑，轻者头痛脑胀，严重的甚至昏迷不醒，危及生命。那么我们怎样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